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조지 걸스윈의 He Loves and She Loves, 예후드 이메뉴인 그리고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찾아간 해수욕장이나 계곡 막상 가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로 이미 발디딜 틈이 없죠. 그 순간 짜증이 먼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조그만 시선을 바꿔보면 그 북적거림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함께 웃고 떠들며 같은 여름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열기. 그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어쩌면 진짜 시원함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활짝 웃는 순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많다고 짜증부터 내지 마시고요. 또 산과 바다와는 또 다른 시원함이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름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관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자버플루트 가운데 타미노 아리아 비슈타크 이스트 니히트 나인 자버톤 이 마술피리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그리고 오트마즈 위트너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Wiener Lieder, 빈의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640번.

님 사연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 산을 다니는데요. 갈 때마다 푸른 산과 정원님 목소리와 음악이 친구가 되어주네요. 저희 부부는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저희 부부라고 1인칭을 우리로 쓸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표현부터가 얼마나 다정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근교 좋은 산참 많죠. 음악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헨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그리고 폴 퀸츠가 지휘하는 폴 퀸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헨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주황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폴 퀸츠가 지휘하는 폴 퀸츠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018번님 사연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 후 마음이 많이 힘들며 괴로워했는데 재취업이 됐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눈 뜨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하대요. 열심히 가족 위에 묵묵히 걸어온 그대에게 토닥토닥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그 누구의 응원보다도 정말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그 이유는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래요. 이전보다 뭐 조건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눈 떠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하루 중 나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는 새벽이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집중도 잘 되고 정신도 맑은 상태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책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하면 어떨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생겼다. 사람들이 새벽에 책을 읽고 잘 모르는 사람과 토론하고 싶을까? 이런 양가적인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다. 다니던 독서 공동체에서 격주 토요일 새벽에 새벽 독토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책 모임을 시작했다. 실제 새벽에 하기는 어려웠다. 평일은 토론자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토요일 아침 7시로 토론 시간을 정했다. 8주간 격주마다 한 권씩, 두 달 동안 총 4권을 읽는 모임이었다. 시작했던 시기가 1월 초순이었다.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였다. 모임이 열리는 숭례문 근처는 교통은 좋은 편이었다. 문제는 과연 그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모일지가 관건이었다. 기후였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숭례문 근처의 토론 장소로 모였다. 처음 모임을 할 때는 5명 정도로 시작했다. 회원들 간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원 15명을 매번 채워서 모임을 진행했다.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은퇴자, 학생 등 성별과 나이 그리고 직업도 모두 달랐다. 잘 모르는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하니 더 재밌었다. 토론이 열리는 격주 토요일 새벽이 될 때마다 마음이 설렜다. 토론이 있는 전날 저녁은 금주를 했고

일찍 잠을 청했다. 토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토론 준비를 한 후 7시를 기다렸다. 멀리서 광역버스 첫 차를 타고 토론 장소에 오는 분도 있었다. 2017년 1월부터 시작한 새벽 독토를 8년 동안 진행했다. 2024년 여름을 마지막으로 이 모임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 연말 마지막 주만 쉬고 8년간을 격주마다 토론했다. 초창기부터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읽고 토론했던 회원들도 있다. 정도 많이 들었다. 토론이 끝나는 토요일 오전 9시. 우리는 근처 남대문 시장에서 맛있는 아침을 함께 먹기도 했고 날이 좋을 때면 인근 서촌으로 걷기 투어를 하기도 했다.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책을 매개로 맺어진 끈끈한 동지애가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중단했던 새벽 독토를 다시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벽녘 토론 장소에서 마시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난다.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승호의 책 그만두지 않는 독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것,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 시간대에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실제로 모였다는 거죠. 가장 추운 1월에 시작했는데도 광역버스 첫 차를 타고 오는 분까지 있었다니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도 장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매개로 맺어진 끈끈한 동지애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 뭐 음악도 영화도 책도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8년을 이어온 모임이 잠시 쉬어가고 있다니 아쉽기도 하고 또 글을 쓰면서 다시 열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저자의 말에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가 잘 느껴지네요. 올 하반기에는 우리 아당님들도 함께 읽고 보고 듣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음악 들으면서 우리가 공감 나누는 시간은 아당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는 정말 또 삶의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9033번님 사연입니다. 세 아이 중 가장 다정한 둘째가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해 선정돼 프랑스 리옹에 있는 INSA로 공부하러 갔어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워 이른 새벽에 깨고 창문 방충망이 없어서 모기에 백방 물리고 좋은 기회 얻었으니 성장하길 바라지만 더위 먹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길 더 바라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갔군요. 이 프랑스 리옹 참 좋은데 지금 아주 이상 기온으로 매우 매우 덥더라고요. 저도 기후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 이곳저곳 날씨를 보는데 지금 유럽이 다 들끓어요. 리옹이 아마 막 35도, 38도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습하지는 않아서 땡볕 걷지 않고 양산 같은 거 쓰고 다니거나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또 일교차가 커서 밤이 되면은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엄마의 마음대로 무사히 아주 큰 깨달음 가지고 성장해서 돌아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함께 하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 듣겠습니다. 제임스 코넌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방송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포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 제임스 콜로니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방송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2003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음반 비나 리더, 빈의 노래들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덟 번째 트랙을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헤어 호프라츠, Erinnern Sie sich noch? 우리말로는 호프라트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호프라트는 예전 오스트리아에서 뭐 고위 관료나 학자에게 붙이던 존칭입니다. 이 노래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한 신사를 향해서 그 시절을 아직 기억하시나요? 하고 다정하게 추억을 꺼내 묻는 비나 리트인데요. 젊은 날의 빈, 함께 웃고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흘러간 세월을 담담하게 돌아보는 정서가 참 빈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감정보다는 미소를 머금은 향수가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자, 프리츠 분달리히의 따뜻한 목소리로 Herr Hofrat, erinnern Sie sich noch? 호프라트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너 프리츠 분 달리시의 앨범 미나 리더. 클래식 음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테너 프리츠 분 달리시의 노래로 듣는 이 빈의 노래들이 참 다정하고 정겹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헤어 호프라트 에린난 시 노. 호프라트님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보내드렸습니다. 4947번님 사연인데요. 갱년기 겪어보니 엄마들이 왜 무기력하다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내가 조절이 안 되는 답답함. 그래서 풍경 보러 매일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마저도 귀찮아지니 7월은 내 마음 단단히 잡아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시절 모르던 것을 나이 들어서 알게 되고,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 우리 아빠가 이랬었구나, 어른들이 이랬었구나,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요, 너무 그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지, 갇히지 마시고, 노력하셔서 조금 더, 몸에 좀 활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7월은 마음 단단히 잡아봐야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갱년기에 지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이삭 알베니스의 여섯 개의 스페인 모음곡 가운데 두 번째 곡, 탱고 듣겠습니다. 페페 로메로와 셀린 로메로의 기타 이중주로 함께 하시죠.

알바니스의 여섯 개의 스페인 모음곡 가운데 두 번째 곡 탱고 보내드렸습니다. 페페 로메로와 셀린 로메로의 기타 이중주였습니다. 아이 로메로 집안 아주 유명한 스페인의 기타 집안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보내드릴게요. 메조 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카를로 리치가 주연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칼로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더더욱이 하면
1: 하하이.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5: 오늘 1부 끝곡은 생성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오프스 22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 보내드릴게요. 아주 청량한 음악입니다. 벨라 다비도비치의 피아노, 네메이에르비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동요 노을과 가을을 CCM 가수 한웅재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벌써 가을이 그리워지네요. 너무 성급한가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비드 이,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헤이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재전 등을 들려줍니다. 7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앙상블 V9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앙상블이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2번,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느 등을 연주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

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운데 여섯 번째 변주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장한나의 첼로, 무치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3465번님 사연입니다. 아직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식탁에 앉아 듣고 있어요. 친구가 준 햇감자를 삼고 아들이 내려준 냉커피 한 모금으로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있네요. 마음에 위안 받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햇감자 삶아주는 친구, 냉커피 내려주는 아들, 그리고 이렇게 음악 들려주는 정원이까지. 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군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그 커피 한 잔을 더 맛있게 만들어줄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작문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 인터메초 A장조를 라돌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작품집 작품번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 인터메초 A장조를 라두 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334번님 사연인데요.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하는 비결은 역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아파트 공원에서 즐기는 아침의 아담과 커피는 정말 향기 좋은 최고의 삼합이네요 하셨습니다. 와, 삼합은 홍어랑 돼지고기랑 김치인데 훨씬 더 아름다운 삼합이군요. 공원과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커피. 아, 정말 최고의 삼합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세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한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614번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매일 습관적으로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오늘은 믹스커피도 곁들여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믹스커피 저는 자주 마시진 않지만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믹스커피도 먹으면 마시더라고요.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뭐 자주 마시진 않는데요. 그 가루 프림인가 그것만 조금 조절해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아지면 그것도 좋잖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활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보내드릴게요. 클라라 스킬의 피아노, 페렌츠 프리차이가 주연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피아노 치는 사람들끼리는요, 다 떼고 너 466 쳤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466 이렇게 기억하시면요,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모차르트 466. 자, 2악장 로망스 함께 들으셨습니다.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페렌츠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서영 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재방송만 듣다가 간만에 본방송 듣는 해외 청취자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재방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하루의 마무리 같은 거랍니다. 요새는 뛰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게 참 좋아요. 우리 재방송 시간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인데, 물론 올빼미 분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또 해외 각지에 계신 분들이 시간 우리 본방 맞추기 어려운 시간대에 사시는 분들에게 또이 시간이 괜찮은 그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참 다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무리 안 되시면 가끔가다 그렇게 본방 함께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서영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이토벤의 가곡입니다. 원제는 티아틀리히 립의 다정한 사랑인데요. 이 노래 처음 시작하는 가사가 워낙에 강렬해서 제목보다 더 유명한 Ich liebe dich로 불리죠. 그대를 사랑해.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하트무트 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베토벤의 가곡 Ich liebe dich, 그대를 사랑해. 원제는 시아틀 힐리베의 다정한 사랑 보내드렸습니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하트무트 휴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진부 귀촌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고추 첫 수확해서 첫 출고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저는 이건 좀 상상이 안 되는 감정이에요. 고추를 첫 수확해서 출고하고서 이 설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음반 같은 거 열심히 녹음해놓고 앨범이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농산물 가격 정말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문호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듣겠습니다. 이 생상의 첼로 협주곡도 전악장이 이렇게 아타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단악장 형식이라서 1악장 끝이 조금 이상하게 끝나네 느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주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까메뉴생 상스의 첼로 협주 1번 A단조 오프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보내드렸습니다.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1: 오늘 마지막 곡은요.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2번 준비했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곡이지만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된 음원 준비했는데요.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 팔로셀러스.
2: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9: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8: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9: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8: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0: 잘 만들었다 몽젤.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작품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배우들은 종종 공약을 거는데요. 최근 윤경호 배우의 13시간 무건수행 공약이 화제입니다. 연예계 대표 투머치 토커인 윤경호 배우. 드라마 김부장이 흥행하면서 얼떨결에 약속한 13시간 무건수행을 지키게 됐다네요. 고맙게도 함께 출연한 배우들이 동참하기로 했다는데요. 참고로 김부장, 소지섭 배우는 제외라네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하루 13시간 정도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나요? 천만 영화가 되면 성형도 하고 개명도 하고 유람선 선상 파티도 하겠다. 네, 설마 하고 막 던졌다가 땀깨나 흘린 분들 또 있죠?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 그래도 모두 기대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다행이죠. 자, 근사한 공약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가끔은 잘 살아온 나 자신에게 근사한 선물 하나쯤은 줘도 좋겠습니다. 부디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의 둘째 날, 또 목요일이네요. 오늘 최강의 영화 음악 첫 곡은요. 네, 맞습니다. 오빠 만세, 맞아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중에서 제이미 오닐, All by Myself였습니다. 네, 윤경호 배우님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가 보죠? 네. 사람이 참 유쾌하죠. 또 무척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아니 그러면 그토록 좋아하는 수다를 13시간 못 할 수 있나? 무건수행 그 후가 더 걱정이네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실지. 와, 여러분 말 참기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다짐. 오늘 한마디도 안 해야지. 근데 친구랑 말하다가 보면은 시작되고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말 안 하기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종이 소리 정겨우신가요? 네. 종이에 담긴 사연들. 이상민님, 야, 보라인 거 까먹고 있었는데 선물 받은 기분. 하얀 고래님, 나도 손은 들었지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예요. 카메라 보고 제가 손을 흔들었더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중이고요. 보이는 라디오는 레인보우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앱 켜시면 최강의 영화 음악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음악 FM. 클릭하시면 거기에 제 얼굴 보이면 프로그램명 옆에 이렇게 TV 모양 있어요. 그거 꼭 누르시면 제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손을 흔들고 있을 거예요. 까망조님, 아이고 이뻐라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토끼스토리님, 와 달마시안이다. 아 그래요? 오늘 도트무늬 입었어요. 이거 도트무늬 옷이 요새 유행이라던데 맞나요? 저는 이거 참 좋더라고요. 실제로 사서 입은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건 협찬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쾌한 무늬가 땡기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못 입어봐서.

0: 그런가 봐요. 오. 네. 반창고 7일님이 무서운 말씀 해주셨네요. 오늘은 로제가 보이네. 애비, 설마요. 어디. 네. 큰일 날 말씀을. 오늘도님, 오빠 만세, 익모 만세. 네. 오늘도님의 오빠는 익모님이신 거죠? 네. 성함이. 오빠 만세, 익모 만세 하셨네요. 여튼 오늘은 최강의 영화음악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영화 잠시 멈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랑스러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함께할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조각.

와, 막 달려야 될 것 같죠? 산타 에스마랄다의 원곡을 달파란 장영규 음악감독이 멋지게 편곡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당시 이 제목 참 재밌었는데 Don't Let Me Be Miss Understood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우리 영화 괴물 중에서 이병우의 한강 창가였어요. 엇박자 선율이 뭔가 애틋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게 현선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더 진하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두근두근님, 놈놈놈, 요놈 저놈. 네, 이렇게 혼잣말 같은 말을 저희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거 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뭔가 참여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뜬금없이 DJ가 뭐 물어보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 이렇게 막 임티 올리고 아무 이야기나 해주셔도 전 참 좋더라고요. 로사77님, 아침부터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졸렵죠? 보인 라디오 보면서 잠을 깨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아 어떻게 잠을 깨드려야 될 텐데 큰일 났네. 더 졸리시면 안 되는데. 네. 기차와 소나무님, 강디 보라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737님, 반가워요 보라. 6월 한 달 내내 원인불명의 기관지염으로 직장과 병원만을 오가는 우울한 날을 보내다가 보라로 밝은 강대를 보니 행복해집니다. 한 시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듬뿍 안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분발해야겠습니다. 생크림님, 공약하니 생각나는 거 저도 딸아이랑 약속했어요. 뭐야 뭐야? 딸이 취업하면 일본 여행 쏜다고요. 아, 딸이 약속했군요. 딸이 세계여행이라도 쏠 테니 취업 가자 라고. 딸이 취업하면은 엄마가 쏠 테니 여행 같이 가자고 이렇게 둘이 같이 약속하신 거군요. 네. 아, 저는 제 수준으로 생각해서 딸이 돈 번다 생각했었어요. 딸이 첫 취업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어울림님, 아무튼 세계여행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본 여행이라도 꼭꼭꼭 기대되네요. 기대합니다. 어울림님, 보이는 라디오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산꼬라이님, 엄지님, 오이지맨님, 깜통맘님, 3726님도 첫인사 나눠주셨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니 매일 오세요. 겨울이 좋아님,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너무 좋아해서 10번 정도 봤는데 오늘 또다시 너무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제가 언니랑 7살 차이가 나는데 언니가 매일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언니 따라 봤었는데 어렸을 때. 커서는 못 보다가 이번에 다시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 영화 막 매일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네. 진짜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참 좋은 영화다 하는. 이따 만나볼게요. 잠시 멈춤으로. 이번엔 아서 중에서 크리스토퍼 크로스 아서의 테마 베스트 댓 유 캔 두 듣고요. 정열과 사랑 중에서 스팅의 잉글리시 맨인 뉴욕 듣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전에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유튜브 광고였고요. 네, 다음 주에 장항준 감독님 나오십니다. 네, 큰 거 옵니다. 네. 라키님, 12스 홈페이지에서도 보라 볼 수 있네요. 아, 그렇겠구나. 큰하면 가능해서 이거로 보고 레인보우에서 채팅하고 그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또 웨이브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송 시간 동안. 원희미니님, 보라 너무 반가워요. 화면 쳐다보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영상 통화하는 그런 것 같은 건가? 네, 저도 궁금하네요. 405님, 강인님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세탁 중개업은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 8월까지 버텨야 하는 시기입니다. 강디의 긍정 에너지 받아 마음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긍정 에너지. 얍.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좀 슬플 때도 있고 사람이 생방이니까 뭐 아플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밝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긍정 에너지 받고 간다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김미나, 김주령 배우 주연의 실화 바탕 영화 하나코리와 코리아 예매권 드릴게요. 낯선 삶 속에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려는 탈북 여성

해선의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하나 더 있죠.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파리의 사생활 시사회 있습니다. 파리에 사는 정신과 의사 릴리안이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고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적극이고요. 시사회 날짜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시네큐브 광화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하나코리아 혹은 파리의 사생활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영화 잠시 멈춤 사운드 오브 뮤직 시작해 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과 노래, 그리고 사랑,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웅장한 산.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진 이곳은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도 여름 햇살처럼 반짝반짝입니다. 마리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봐요.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은 폰트랩가의 일곱 남매. 아이들이 입은 옷도 실은 마리아가 커튼을 잘라 만든 놀이복이랍니다. 그때예요. 다섯 살 난 막내 그레틀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 매일 이렇게 놀면 안 돼요? 장난꾸러기 오빠 커트도 신이 나서 거두네요. 지난번 선생님 칫솔에 접착제 바른 뒤로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마리아가 답합니다. 너희같이 착한 애들이 그런 장난을 하다니 왜 그랬을까? 첫째 리즐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야 아빠 관심을 끌 수 있거든요. 사실 어제만 해도 오늘 이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원장 수녀님의 권유로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온 마리아. 귀여운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떴는데요. 웬걸요? 모두 집합! 지금부터 신호에 맞춰 선생님께 자기소개를 한다. 엥? 트랩 대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마치 군인처럼 절도 있게 움직이며 자기소개를 하는 아이들. 리즐! 16살이고요. 가정교사는 필요 없어요. 대놓고 가정교사는 필요 없다고 말하질 않나. 마리아의 주머니 속에 두꺼비를 몰래 숨겨놔서 기겁을 하게 하질 않나. 트랩 대령도 만만치 않았네요. 우리 집에선 규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방학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어야 하오.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이지요.

요란하게 폭풍우가 치던 어젯밤 막내가 울면서 쪼르르 달려와 마리아의 품에 안깁니다. 천둥 소리가 무서워? 에이그, 나랑 같이 자. 이 언니들도 달려오고요. 선생님이 잘 계신가 궁금해서 와본 거예요. 사내 녀석들까지 다 달려왔지 뭐예요. 자, 모두 침대 위로 올라오렴. 이번 한 번뿐이야. 침대 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아이들.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내가 좋아하는 걸 떠올려. 뭐가 있을까? 장미꽃잎에 맺힌 빗방울, 그리고 새끼 고양이의 수염.

반짝이는 구리 주전자, 따뜻한 털장갑 같은 것들. 그러면 훨씬 기분이 좋아져. 정말요? 그럼. 자, 너희들도 한번 말해볼래? 버들 강아지, 크리스마스, 저 베개 싸움이요. 그렇게 무섭게 폭풍을 치던 밤은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되고요. 아이들은 마리아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저 개구쟁이들인 줄 알았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던 걸까. 마리아는 마음이 아파오네요. 마리아는 기타를 들고 아이들을 불러요. 자, 모여봐. 우리 아버지 오시면 다 같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어떨까?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 하나도? 그럼 배우면 되지. 어젯밤처럼 아이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마리아의 곁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기초부터 시작해보자. 노래를 부를 때는 도, 레, 미. 이게 처음 시작하는 세 개의 음이란다. 아니, 좀 더 쉽게 해볼까? 도는 암사슴의 도, 레는 황금빛 태양, 미는 날 부르는 이름. 아이들의 노래가 초원에 울려 퍼지고 트랩가의 거실에도,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도 울려 퍼지길 마리아는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줄리 앤드루스는 정말 연기도 잘하고 아름답고 노래도 참 잘하고 게시판에 보니까 발음이 너무 좋다고. 발음도 너무 좋네요. 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사랑스러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함께했습니다. 들으신 곡은요, 소개한 장면에서 줄리 앤드루스와 아이들이 다 같이 부르던 노래죠. 도레미송이었습니다. 이런 그 마리아 같은 존재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게 보는 사람한테 얼마나 안심을 주는지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감동적이고 또 재밌었어요. 아,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잠시 멈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물론 우리 뭐 100번, 10번쯤 보셨다고, 벨라님은 10번쯤 보셨지만 56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도레미송을 가르쳐 주시던 담임 선생님, 조혜진 선생님 아직도 생각난다고, 마리아 같은 분이었나 봐요 하셨는데, 오초범칙님도 학창시절 처음 들었던 도레미송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요네진님, 돈은 도라지의 도 아닌가요? 그쵸. 돈은 도라지의 도죠. 네. 레는 뭔가요, 그러면? 네. 암튼,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간에 영화가 인터미션도 있더라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언젠가 영화에 나온 그 장소 가보고 싶어요. 이누맘님, 농담곰님, 형광색 물건 뭔가 했더니 호루라기였군요. 네, 어제 다이땡에서 샀습니다. 네, 묻지다 묻지다 끝내준다. 네, 배우 하셨네요. 오지은님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나비엔.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11: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2: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4: 네, 최강희 영화 음악 이제 끝곡 한 곡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좋은 곡들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많이 아쉬우셨죠? 시간이 없어서 두 곡밖에 못 들었는데 한 곡밖에 못 들었는데 네, 종종 사운드 오브 뮤직은 나가니까요. 네, 영화 잠시 멈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영화, 듣고 싶은 영화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 끝곡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줄리 앤드루스, My Favorite Things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15: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1: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 중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와, 혼자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지금 딱 나왔어요. 신기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건 지금이 무탈하다는 증거, 마음이 평온하고 즐겁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 자체로 얼마나 명랑한 순간이에요.

거리낄 것 없이 흥얼흥얼 콧노래도 부르고 다음에 나올 노래에 맞추고 장학 퀴즈처럼 퀴즈 그 우승자처럼 좋아하기. 혼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종종 나타나주는 하루면 좋겠어요. 무심결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하루가 명랑하고 즐겁길 바랍니다.

3, 4를 라 이게 3집이 잘 안 됐으니까 40엔 잘 되자 뭐 이런 뜻이었대요. 어디서 봤는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나는 저기 10, 11 이렇게 지어야겠다.

0: 목요일이라서 그나마 조금 명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986님. 그치,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오이지맨님. 아, 3, 4 타이밍. 그쵸, 이거 타이밍 못 맞춰요. 예. 이게 뭐, 그, 느낌 따라 들어갔다고. 이거 맞추는 퀴즈도 엄청났잖아요. 고등학교 야자 시간 때 이어폰으로 롤라 노래 들으며 공부했던 추억이 방울방울. 7046님. 추억이 방울방울 거리는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아이유 삐삐 강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요즘 그 운동한다는 사연이 잘 없는데 두 분이나 세상에나. 아유. 913님. 7월부터 요가를 시작. 오늘 2일인데 누가 보면 되게 오래 한 줄 알겠어요. 어제 시작했는데 어제 하루하고 근육통 왔어요. 그런데 이 통증이 기분이 좋네요. 무언가를 했다는 결과니까요. 그거를 기분 좋게 느끼셔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고 그 통증이 없이 살던 때와 있게 사는 때의 그 차이점을 누리시면 계속 운동을 하고 싶게 될 거예요. 운동으로 뭉친 근육은 운동으로 풀어야 됩니다. 후리지아님, 요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영장 가서 아쿠아 운동 열심히 합니다. 이 운동도 참 좋아요. 네,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서 땡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장 운동은 뭐 수영을 하든 이런 아쿠아로빅을 하든지 간에 후에 급격한 배고픔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음식 섭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이렇게 다스려도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면서 기분도 좋아지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 3857님이 지난주 싸이 흠뻑쇼 보고 와서 싸이 노래가 생각난다고 신청해 주셨고요. 에픽하이 융진의 러브 러브 러브. 내가 그때 너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Oh my god.
1: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1 내가 제일 잘 나가. 오늘 선곡 최고라고 그냥. 아. 최고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용호님. 왜 예, 많은 분들이 그냥 선곡 요즘에 계속 좋다고. 근데 여러분 초기에 선곡 거지 같다고 막 이랬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말이야. 사람만 바뀌면 그냥 막 뭐라 그러고. 응?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CBS만큼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에? 심지어 작가님은 지금 여기 자체 화석이 되셨어요. 그래서 크게 바뀔 게 없어요. PD님들도 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의 결에 맞춰서 다 이렇게 선곡하시는데 사람 바뀌었다 얘기하면 왠지 내가 듣던 그 느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나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욕을 하셨어요 그래들. 나 욕했었다. 나 떠나겠다고 이수영이 싫다고 했었다. 저기 자진납세 한번 해보세요 정말.

조금 기다려 주셔야죠. 얼마나 지금 여러분 귀가 즐겁습니까? 그죠? 365님 드디어 결혼할 때 샀던 세탁기를 30년 만에 드디어 고장이 났구만요. 고장이 너무 안 나잖아요. 천년만년 쓸 것 마냥. 아, 이번 주 토요일에 오는데요. 새 세탁기 놓을 자리를 말끔히 청소했더니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난 진짜 바퀴 세탁기 빨래 돌리면 막 기분도 개운해질 것 같은 좋은 느낌? 일단 30년 전 거면 무조건 통돌이일 거 아니에요. 걔가 이제 30년 됐으면은 그 자리 안 있고 자꾸 돌리면 걸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계인 걸 잊고 뭔가 내가 사람이 된 듯이 나는 이 속박에서 이 자리에서만 있지 못하겠다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랬던 애가 이제 딱 붙박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얼마나 시원해. 오면은 이것저것 돌리면서 그동안 묵었던 마음도 싹 흘러 떠내려가길. 수진이아님 안녕하세요. 등촌동에서 경기도 향동동으로 6월 30일에 이사 왔는데 공기가 좋아요. 그런데 신경 써서 그런가 위장병. 이게 동네 바꾸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같은 동네 살잖아요. 못 나와. 너무 무서워. 위장병은 뭐 별거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잡수고 좀 다스리면서 좋은 음악들, 요런 음악들 있죠. 옛날 거 요런 거 들으면서 그냥 선곡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위장병도 낫더라. 리치 사랑해 이 말밖엔 4588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현승민 H 잊었니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0: 더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광고 전에 VOS, 뷰티풀 라이프 들으셨는데요. 자진 납세해주신 곰달래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승민님, 미안합니다. 목소리 이상하다고 욕 한번 했, 목소리가 왜 이상해? 저요! 저희 부부 그랬는데 지금 찐팬 됐어요. 공구사이님, 손들어요. 전 선곡보단 수영씨가 푼수였나? 1393님, 연나 아니고 푼수예요. 태연의 만찬가 0778님의 신청곡 듣고 입을 올게요.

0: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플러스 셀러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잘 만들었다, 몽젤.
8: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9: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임창정 기쁜 우리 뚜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스케치님이 회현에 내리자마자 신청곡 나와서 깨! 보아의 넘버원 신청하셨는데 딱 나왔어요. 클레어 굿타임 SES 오마이러브 들으셨어요. 아 02학번 감성 돋네요. 남대문 시장 가요. 아 회원에 내린 게 남대문 시장 가시려고. 7428님 오늘부터 휴가인데 멍하니 있다가 오랜만에 라디오 켰어요. 커피 한잔 들고 소파 앉아있는데 좋네요. 보아님의 예전 노래까지 나오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게 휴가죠 뭐. 그렇죠. 어디에 가느냐 또 뭐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뭐 아무리 뭐 저기 뭐야 어 좋다는 곳에 막 가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면 다 뭐 싫어요. 근데 별 곳이 아닌데도 마음이 편하면 거기가 이제 저기 뭐야 그랜드 캐년이고 저기 피사의 사탑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내가 다 본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 다 내가 있다 그 유튜브 켜요 여행 유튜브 그러면 요것 같다 저것 같다 할 수 있잖아요. 5524님 몇 년 청취 기간 동안 문자 처음 보내봐요. 오늘 선곡 진짜 완전 제 스타일. 오 이사님이 피디님 그렇대요. 몇 년간 듣기만 하다가 오늘 특별히 좋아서 아 커피를 하고 커피를 너무 꺾어 먹는데 요즘 빨대 꽂아 먹는다고 이 옛날 사람아. 세 분께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곡 노래 부른 지 꽤 됐는데 저는 요즘에 이분이 이 곡 리메이크한 걸 보고 좋아서 이수영이 신청했어요. 그 늑대유혹 OST 하더라고요. 조지의 고백, 허각존박의 행복한 날을

녀석들의 노래를 들어봤어요. 사자, 보이즈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 녀석들, 녀석들이지. 소다팝 5853님, 미각 보이즈 마이 플레버. 5853님이 갱년기 아줌마요. 가만히 있어도 요리 먹나요. 젊은 길을 받아야겠어요. 아이고, 그 사자 보이즈가 사람이 아니니 망정이지 사람이었으면 무서울 뻔했어요. 열이 좀 내렸나요? 알디님, 요즘 셔플 댄스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어제 유튜브 켜고 두 발을 딱 떼었는데 종아리에 경매 팍 와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GPT가 얼음 찜질하라 그래가지고 냉동실 아이스팩을 종아리에 탁 붙이고 있었는데 떼고 나니까 피부가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집이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동상이래네요. 치료를 한동안 해야 된대요. 남편한테 한 소리 듣고 병원 갔다 와서 누워있어요. 우울해요. 알디님, 자녀 키울 때 이런 아이스팩 안 해줘 봤나요? 이거 다 나 이거 상식인 줄 알았는데 내 다리에는 그때 그냥 막 갖다 대도 될 것 같았어요. 이게

약간 그 저온 화상 입잖아요. 적당히 해야 되고, 그할때 이렇게 약간 거즈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런 용으로 따로 나오잖아요. 약국 가면은 냉온 겸용으로 나와. 따로따로도 필요 없어. 냉으로도 할수 있고, 온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아우, 알디님 아주 가지가지 하셨네. 셔플을 하자마자 종아리에 경련이 바로 와. 왜냐하면 난 한동안 움직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누구죠? 이윤석 씨, 개그맨 이윤석 씨가 어쩔 수 없이 서경석 씨가 이제 축구 그거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일부러 부장 뭐 부반장 뭐 이런 걸 맡겨놔놓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이제 굉장히 마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가 이윤석 씨한 번만 슛하는 모습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풀쩍 뛰어서 슛을 하려고 하는 순간 왼쪽 다리를 지지를 하자마자 왼쪽 다리에 금이 갔대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안 쓰던 곳을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셔틀 댄스? 아, 셔플 댄스. 아, 또 시작했네. 고마워하자. 안 쓰는 단어 쓰니까 또 셔틀 댄스가 됐네. 스톤즈 언젠가는 915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5328님, 오늘 90에서 2000년대 추억 가득 담긴 곡들이 줄줄 나오니까 꽁냥꽁냥 행복해져요. 아우, 다행이에요. 왈가당님, 오전에 항상 정신없다가 라디오 켜고 보면 12시예요. 우리도 수영님의 센스있는 입담과 특이한 보이스. 보이스가 특이해요? 제가 말할 때? 말할 때 특이한가? 그래요? 뭐 어떤 부분이 있지? 나는 매끄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나요? 광고 들을게요.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

0: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 오늘 끝곡 윤종신 배웅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이름은 대부분 영어인데다가 길어서 외우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장미아파트, 진달래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목련아파트처럼 꽃이름이나 한글 이름이 많아서 외우기가 참 쉬웠죠. 목련처럼 청초한 DJ가 진행하는 파릇파릇한 개나리 같은 프로그램 FM팝스도 길지 않은 영어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 Somebody. Somebody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706번으로 아 맞아요. 요즘 아파트도 많은데 짧지도 않고 이름도 길고 영어 이름 어려운 거로 지어놔서 찾기가 힘들어요. 동준 씨 프로 확실히 기억할게요. 그러셨어요. 확실히 기억하고 계신 거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한동준의 커피 쿠폰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방송 잘 듣고 있다. 야, 그 커피 쿠폰. 친구들이 그 정도인데 뭐. 어떻겠어요? 참. 0007번으로 부산 택시기사인데 100% 공감합니다. 내비가 음성을 잘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외우기도 힘들고. 좀 이렇게 쉽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꽃 이름 좋은데. 준호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외우기 어렵게 해서 찾아오지 못하게. 아 맞아요. 그런 농담 했었던 것 같아요. 뱃살이 뚠뚠님이 저 모란 아파트 살다가 지금은 개나리 아파트 살아요. 개나리 아파트 아직도 있어요? 오, 예전에 저는 역삼동의 개나리 아파트 기억나요. 참 장미 아파트 사는 그 제 친구도 있었는데 잠실에. 선샤인 8님이 오전 일찍 장 보고 왔더니 점심

0: 먹고 잠깐 졸다가 FM 팝스 들으러 왔어요. 그러셨어요. 아이, 절대 저 FM 팝스 들으시면 졸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한동준 FM 팝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의 신청곡과 이야기들을 배달해 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어.

팀 컨셉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올리비아 뉴턴 존의 피지컬 그리고 마돈나의 머티리얼 걸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로터스 님이 아 얼마나 좋은가요. 이 노래들은 마치 오래전 고3 때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면서 선생님 몰래 귀에 이어폰 꽂고 FM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듣던 시절이 생각나게 하네요. 졸립고 지겨운 자습 시간을 즐겁게 해준 고마운 음악들이었죠. 이제 공부를 놓은 지 오래됐지만 음악은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삶을 즐겁게 해주고 있으니 와 얼마나 좋은가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공황 달리기님은 야호 나온다. 제가 늘 신청했던 마돈나 누님 졸리려고 했는데 잠이 확 깨네요. 역시 형님의 선견지명 선곡 센스. 이곳 인천공항 구름 낀 습한 꿉꿉한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는데 그 저 동남아 날씨 중에 그 스콜 같은 그런 느낌. 한번 그냥 한바탕 쫙 쏟아지고 그리고 또 반짝 햇볕이 내리쬐는 참 신기한 날씨예요. 아유 소나기 온다. 뱃살의 무추원님이 용인 지금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네요. 아들내미 가방에 우선 넣어준 게 아주 신의 한 수였네요. 마중 안 나가고 집에서 라디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쪽 요즘엔 조그만 그 우산들 있잖아요. 유사 시에는 그런 조그만 우산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스테판 비숍의 It Might Be You, 닐 다이아몬드의 Hot Light.

0: 아유, 우리 집이 생기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오랜 전셋집 생활에서 벗어나 저희 집을 마련한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시골에서 빈손으로 올라오신 부모님은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고 그렇게 저희 다섯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다섯이나 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들을 얻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결실이었죠. 요즘에야 아들을 낳으면 엄마가 속상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아들을 원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빠는 3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셨지만 엄마는 딸만 넷을 내리낳으셨죠. 다행히 다섯째는 아들이었고 그 뒤로는 아이를 낳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노력으로 저희 가족은 보금자리가 생겼지만 아빠는 적응이 잘 안 됐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시곤 하셨는데요. 이삿짐 일을 하시는 아빠는 고된 일이 끝나면 동료분들과 술 한잔을 하고 늦게 들어오신 적이 많았는데요. 남의 집에 전세로 살 때는 주인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어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빠한테
0: 아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네. 영희 아빠, 응? 일찍 좀 다녀요.
1: 라고 투덜거리면서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허리를 깊이 숙이면서
0: 아이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1: 라고 사과했죠. 그런데 새 집에 이사 온 지 며칠 후에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오신 아빠는 대문을 열어주는 엄마한테 허리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0: 아이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아유 이 웬수야. 어?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마누라 얼굴도 기억 못해.
2: 당신이야? 어휴 어쩐지 형수님이 왜 갑자기 살이 쪘나 했잖아.
1: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한 아빠는 엄마한테 등짝을 맞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막내 남동생까지 결혼시킨 엄마는 이제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시고요. 아빠는 지금도 여전히 이삿짐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힘들게 저희 다섯 남매를 잘 키워주신 엄마 아빠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전해드립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크로스비 스틸즈 내쉬 영의 Our House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전남 여수시 웅천중앙로에서 최영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딸만 내리 넷을 낳으시고 다섯 번째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지금은 뭐 다들 그 우애도 좋고 아주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결혼을 시켰으니까. 멜로디 형님이 가정적이었던 우리 아빠, 술도 못 드셨던 딸들을 사랑하셨던 우리 아빠. 부자 부동산님이 요즘은 임대인 분들이 혼자 사는 남자분이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임대 안 한다고 그래요. 점점 팍팍해지는데 나름 이해도 됩니다. 0505번으로 4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새 아파트에 가려니까 준비할 게 이것저것 많네요. 지금도 조퇴하고 집 점검하러 갑니다. 이과 출신이라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데 혹시 몰라서 손 없는 날 찾아서 이번 주 토요일 이사하려고 그럽니다. 야, 그래요. 좋으시겠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마음이 그냥 너무 푸근하실 것 같아요. 네. 잘생긴 한동준 님이 동준 형님 성우하고 다녔어요? 4891번으로 술 취한 흉내 잘 내시네요. 그럴싸했어요.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시는 거죠. 자, 최영희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이야기,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루브의 노래 Trojan Horse.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

0: 한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GR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제어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VH 플러스 스노아터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아트가 펑클과 제임스 테일러가 함께 부른 Crying in the Rain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 팔로셀러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0: 에드피아 국민인생 성원 에드피아.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0: 씹다꾸 참 메디힐
1: 토너 패드.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이글샌의 Lying Eyes였습니다. 레몬님이 요즘 여름철 제철 채소가 저렴합니다. 오늘 저녁은 가지밥 하려고요. 양념장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겠죠? 그러셨어요. 맛있죠. 가지가 뭘 해도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 가면은 그 가지 요리가 상당히 많아요. 뭐 어떻게 요리를 해도 다 맛있기 때문에. 아, 침 나오네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가지 요리 중에 가지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가진 채소와 고기를 넣어가지고 된장을 넣고 이렇게 해갖고 뭉근하게 이렇게 끓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약간 살아있어도 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걸 하실 때 항상 가지를 이렇게 풀이 안 죽게 했는데 저는 그 죽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물스물해질 때까지 이렇게 끓여가지고, 아우, 침 나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찜. 이북식 요리.

0: 이에요. 이 분들은 아마 이 면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희은 선생님이 아시더라고요. 그 저 부모님이 이북분이라 가지고 함경도 쪽. 이 저 가지가 또 여름 채소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함께합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종 9390번 눌러주시면 FM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자왕타 왕타 시원해. 자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를

마카라의 Yes Sir I Can Boogie, 아바의 Summer Night City, 그리고 아라베스크의 Someone Is Waiting For You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줄리아님이 아, 최강의 영화 음악은 보이는 라디오 되던데 한동준의 FM 팝스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니 왜냐면은 제 모습을 보면은 실망하실 분들도 많고요. 괜히 아 목소리 괜찮은데 했다가 얼굴 보고 나서 에이 목소리랑 완전 다르네 뭐 이렇게 하실까봐. 5299번으로 아 집안일 하나 하다가 이런 멋진 노래 멋진 방송 못 들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한동준의 FM 팝스를 놓칠 수 없죠. 최고의 방송입니다. 그러셨어요. 크, 고맙습니다. 네. 1583번으로 반일하느라 한동안 도서관을 멀리하다가 비 내리는 어제 책을 빌려왔죠. 저는 에세이나 산문집을 좋아해요. 읽다 보면 괜시리 눈물도 찔끔 나고요. 70이 다 되어가도 소녀 같은 기본 감성은 사라지질 않네요. 장마 동안은 한동안 책을 열심히 보겠죠. 그러셨어요. 하, 책을 좋아하시는. 이 참 FM 팝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감성이 이제 무르익으신 거죠. 그 나이 들면은 노안이 오니까는 책을 멀리 하잖아요. 책을 멀리 하다 보면 또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책을 좀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72번으로 저도 이사하려고 짐 정리하면서 오늘도 귀여운 코코하고 잘 듣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코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귀여워요. 언제 봐도 귀엽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Air Supply의 Lost in Love.

티파니의 라디오 로맨스에 이어서 레이프 가렛 뉴욕 시티 나이츠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설탕 토끼 마녀님이 여기 부천인데 방금 전부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동준님 계신 곳은 안 오나요? 글쎄 여기는 올 듯한데 어둑어둑한데 비는 아직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에 내리면 여기도 엄청 가까운 데인데 여기 금방 내리겠네요 여기도. 6980번으로 남편하고 저는 속초에 왔어요. 남편이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그러셨어요. 아 남편 고향에 이제 가신 거군요. 아 0625번으로 우리 가족 6호도 코코입니다. 15년째 아주 건강히 잘 키우고 있어요. 이참에 대만 가수 코콜리의 노래를 틀어주이소. 아 코콜리라는 대만 가수 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이 코코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좀 아까 그 4272번으로 코코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종이 같아요. 이름도 같고. 야 이런 인연이 생긴 것도 비슷하네. 부슬부슬하니 털이 아주 그냥 아유 참 이런 참 재밌습니다. 이 방송 진행하다 보면은 코콜리의 노래 듣죠 뭐. 예, 코콜리의 Before I Fall in Love 그리고 레진과 재키 장하구가 함께 부르는 In Love With You.

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

0: 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부천 상동에 지금 소나기 내리고 다시 맑아졌다고 상동 미정인님이 네, 보내주셨네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이제 마실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이 노래는 주로 디온 워릭의 목소리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카펜터즈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I love a fall in love again. 네. 보내드리면서 오늘 팬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가만히 풀과 꽃, 나무를 보면 기특하고 신기합니다. 옆에 있는 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풀이나 나무가 질투하지 않죠. 한마디로 다들 남 눈치 안 보고 자기만의 속도대로 묵묵히 자라납니다. 각자 제멋대로 크는 것 같아도 모아놓고 보면 참 조화롭죠. 우리도 이 자연한테 한수 배워보면 어떨까요? 남과 비교하느라 힘 빼지 말고 그냥 나답게 내 속도대로 씩씩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0: 승화의 가요수으로 오늘 첫 곡 윤태규 My Way였어요. 최고의 말이네요. 내 속도대로 잘 살아봅시다. 비교는 금물. 문현자 씨가 보낸 글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죠. 정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풀과 꽃들 나무 보면 정말 막 뒤엉키고 그래도 조화로운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화롭게 보여질까요?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1182번 예전에 나누었던 가나다 법칙이 생각납니다. 가나다 법칙. 가볍게, 나답게, 다르게, 가나다. 우리 모두 7월은 그렇게 살아요. 좋은 얘기예요. 가볍게, 나답게, 그리고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7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중쏴!
1: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3: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1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제비꽃 장필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794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는 장미화 씨.

노랫말이 예쁜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곡 중에 하나죠. 6775번 어느 산골 소년의 이야기 참으로 감미롭다. 소녀로 돌아간 느낌. 예, 그래요. 가요 속으로 나오는 노래들 듣다 보면 내가 소녀 때, 내가 소년일 때, 청년일 때 그렇게 들었던 음악들, 그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3876번 오늘 밤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창문 밖에 자동차들을 보는 시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장마가 올라오면서 뭐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많이 흐립니다, 여러분. 자,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실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자리, 이안의 노래입니다.

이영규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소향 이전니.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인데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신청곡, 사연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7944번으로 옆집에서 맛있는 자두를 현관에 걸어두었네요. 좋은 음악, 따뜻함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합니다 하셨어요. 야, 음악도 좋고 옆집 분들의 이런 배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그런 날이네요. 자두 한번 휙 베어물면 아우 쉬어!

그래도 좋습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임수달 씨가 신청하신 신나는 노래인데요. 함께 하시죠. 서울 시스터즈.

얄미운 사람, 김지혜의 노래까지 함께했어요. 첫차 얄미운 사람. 아, 좀 날씨도 흐릿흐릿해서 노곤해질 수 있는데요. 아, 이런 음악으로 잠 좀 깨시기 바랍니다. 노영실 씨가 신청하셨네요. 2885번 오늘 대출 상환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대출 이자에 병원비에 힘들었는데요. 이제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겠네요. 아우, 제가 다 시원한데요. 오늘 푹 주무세요. 김경화 씨, 아, 이 사연을 제가 미리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아이가 얼마 전에 사준 비싼 반지를 바보같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도 못하겠고 똑같은 걸 다시 맞춰와야 할까요? 저 어떡해요? 라고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꽤 가격이 되는 반지였네요. 보니까 어후, 그래도 그냥 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속상합니다. 따님도 이 이야기 들으면은 아니 속상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뭐 혹시 경험이 있거나 이겨내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1686번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해서 안심하고 도토리 묵을 쑤었습니다. 아, 근데 이마에서 등에서 땀이 마구마구 흘러내리네요. 내일은 보상으로 시원한 묵사발을 해 먹을 거예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졌네요. 갑자기 묵사발도 먹고 싶네. 시원한 김치가 쏙쏙쏙 들어가 있는 이 묵사발. 여름에 먹으면 더 맛있죠. 아유. 이덕진, 내가 아는 한 가지. 745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레드애플 바람아 불어라. 박성아 씨가 유튜브에 푹 빠졌다가 탈출한 지 이틀째라고요. 이 여름 아스팔트를 벗어나서 초록 가득한 오솔길로 들어선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브 하나하나 보다 보면 쭉 보게 되죠. 네, 맞아요. 푹 빠졌다라는 표현이 맞네요. 네, 가끔씩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야 될 듯합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은 이정아 씨가 운전하는 남편이 꼭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연경 씨도 역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온 뒤라 그런지 시원하고 들꽃들이 파릇파릇 예쁘네요. 아르바이트 중에 잠시 듣고 있다고 9759번으로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짬 날 때마다 한 곡 한 곡 듣는 이런 재미도 있죠. 시간도 잘 갔으면 좋겠어요.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김정호 씨의 노래 이름 모를 소녀, 박용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팔로셀러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0: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법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김목경 씨의 부르지마였습니다. 이 노래는 남보현 씨가 신청하셨어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오늘 그리고 베스트 사연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밌는 사연 뭐 좀 안 좋은 사연도 괜찮아요. 우울한 사연도 괜찮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성경란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정은주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6년생 한미 외국어 회화학원에서 만났던 정은주 언니입니다.

22살, 언니가 24살 때 한미 외국어 회화 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어요. 그때 언니는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와 정은주 언니, 쿠니 강사님과 넷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1989년, 1990년도 부평역 광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키고 부평역 뒤쪽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정상 아르바이트와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오해도 풀고 싶고요. 보고 싶은 정은주 언니 그리고 쿠니 듣고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이선희 씨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이었습니다. 1966년생이시고요. 89년, 90년 그때쯤 대한항공에 다니셨던 정은주 씨. 한미 외국어 회화 학원에서 만났던 성경란 씨가 찾고 계십니다.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래요. 성경란 씨께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6509번으로요. 선곡 좋고 이 시간 놓치지 않고 들으니 붓을 잡은 손이 즐겁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오, 이야, 이 붓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야, 멋진데요. 꽃이에요. 이게 무슨 꽃이지? 이런 걸 수목화라고 하죠. 수목화. 야, 대단하십니다. 오,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신 6509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7326번으로 허리 통증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아내의 요청으로 지금 마늘을 까면서 신청하고 계신 7326님 아내분 허리 아픈 거 빨리 낫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한경의 타인의 계절입니다.

홍경민 흔들린 우정 진수경 씨가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김경희 씨 6947번 함현숙 내일로 가는 우리들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주파수 제일 잘 잡혀서 오늘 처음 방문했어요. 5159번으로요. 예. 주파수가 지금 CBS 음악 FM이 제일 잘 잡히는 곳에 계신가 봐요. DJ가 누군지 검색까지 했고요.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리는 선곡의 채널을 못 바꾸겠습니다. 5159님 채널을 왜 바꿔? 잘 나온다면서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 반가운 마음을 제가 표현해 드려야 되잖아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시고요. 네. 이상숙 씨, 6월 큰 수술을 받고 2주 입원하고 퇴원해서 이제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면서 가요 속으로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한 달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아, 이상숙 씨 그러셨군요. 잘 이겨내신 거, 아, 정말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 축하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십시오.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10

301 뒷번호 쓰세요. 남편의 건강이 역시 안 좋아져서 큰 검사를 앞두고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검사 때 별 이상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남편의 애창곡이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자, 1001님의 남편 되시는 분도 역시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조영남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9509번으로 정해 주셨고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은 3702번으로 소나기가 내립니다. 우산을 안 가지고 와서 편의점에 들어와서 라디오 들으며 비 그치길 기다려요. 비 오면 이 노래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하셨는데 3702님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잃어버린 우산, 우순실 씨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비 오면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노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광진 씨의 편지인데요. 윤정현 씨가 그리운 사람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발길을 돌리고 왔다고요. 다음 주 지나면 얼굴 보기 힘든데 라는 글과 함께 아 오늘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어떻게라도 뭐 시간 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아까 따님이 사준 반지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나누어 주신 분이죠. 김경화 씨에게 보내드립니다. 이랬을 때 의견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재구매했다는 김미영 씨의 사연도 보였고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신 0105님의 사연 이외에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마음이 가장 편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호원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5802번으로 신청하신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목이 뻐근해져 온다고 해서 목요일이다 하는데 여기서 멈춰선 안 돼요. 괜찮던 목도 뻐근해지니까. 목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흘러가면 좋을까? 목하 열애 중이다 할 때 목하는 어떨까요? 이 아날로그한 말이 지금 내 눈알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뜻이거든요. 이 저녁의 풍경, 바람, 공기.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과 목하 열애 하면 좋은 날. 목요일엔 마침내 여기에 도착하면 좋겠어요.

0: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고 애 키울 때도 그런데 몽몽목자로 시작하는 말 이런 놀이 있잖아요. 초성 퀴즈도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이 훌쩍 가고 이 단순한 거 하면서 머리도 좀 비워지는 것 같고 그런데 목으로 시작하는 말 또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 좋죠. 지문같이 목소리 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 목소리도 있고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걷다. 이런 말도 좋죠. 목가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 목도하다. 눈으로 직접 보다.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어서 또 좋아요. 휴대폰에서 눈 떼고 요즘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7월 2일의 풍경은 어떤가 목도하면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2부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잭 존슨 Better Together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목화, 눈앞에, 눈아래,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목화 열애 중은 내 눈앞에서, 내 눈아래에서 바로 지금 열렬히 사랑 중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555.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노래 세 곡을 들었습니다. 터틀스의 Happy Together, 서철스의 Love Potion No. 9, The Box Tops, The Letter 세 곡이었어요.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 한결 가볍습니다. 3073님이시고요. 비가 왔다가 그치면서 습한 기운이 가득한데 좋은 노래 들으면서 퇴근길 즐겁게 가고 있어요. 건강하자님도 보내셨는데 어제부터 장마 시작됐다고 얘기 나눴었잖아요. 비가 오다가 또 뚝 그쳤다가 어쨌든 기온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서울은 지금 26.5도예요. 근데 습기가 좀 가득하죠. 온 공기에 물방울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저희 잠시 후에 할 건데 저는 오늘 이렇게 보냈습니다. 수영, 7월 첫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잘 못하는 접영부터 하더라고요. 유연성 부족하다 한 소리 들었어요. 수업은 45분인데 수업 마치고 샤워기 쟁탈전과 이어서 헤어드라이어 쟁탈전으로 45분이 소요됐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의 하루도 궁금합니다. 큰일, 작은일, 회사일, 집안일, 손이하고 발이하고 마음이 해낸 일들로 꽉 채운 하루.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7024님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Westlife, I Lay My Love on You, 18th, Upside Down.

저도 아침에 수영 다니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잠실 갈매기님. 다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여름에는 운동은 수영을 해야지 시원하게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7월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켈리73님께서 저 저녁에 8시에 수영 배우러 가잖아요. 다만 저는 수영 경력이 조금 돼서 심하게 돕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지금 이제 수영장 갈 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아, 제 옆 라인. 네. 진짜 물개 언니들이 엄청 45분 내내 도는 언니들 엄청 많았거든요. 리스펙. 너무 멋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잘 다녀오세요. 칼리 사이먼, Nobody Does It Better. 0707님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리타 콜리지의 I'd Rather Live While I'm in Love. 들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0348님, 6시 칼퇴하려고 화장실 꼭 참았어요. 땡! 퇴근하려는 순간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컴퓨터 켰어요. 마무리하고 차 타려는데 옆차가 바짝 주차해서 보조석으로 탔어요. 오늘은 너무 우울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3665님, 어르신 7인방에 점심 대접했어요. 아아, 한 잔씩도

드렸어요. 수국 공원 가서 사진 왕창 찍어 드렸어요. 작은 능선 넘어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다시 열일하고 장렬하게 퇴직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남편 회사 일이 바빠져서 부품 조립하는 거 도와주고 있는데 손가락 관절염이 생겼어요. 키보드 치는데도 손가락이 욱신거리고 쑤시네요. 피곤한 하루지만 콜드플레이 노래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윤슬 제이님이세요. 콜드플레이 Fix You 들었습니다. 351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오퍼스의 Walking on Air 5593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대단한 하루 0348님 그래도 보조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날렵한 신체 조건이라는 것을 위로 삼아서 커피 한 잔 드세요. 대단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아니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 걸어야 되잖아요. 전화 거는데 전화 안 받아. 또 내려와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오가는 말 속에 상처가 더 돼. 이러면 더 우울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날렵한 나의 신체 조건으로 쓱 넘어와서 집으로 잘 가셨을 것 같습니다. 3665님. 아니 이거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니죠. 장렬하게 퇴직했어요 라고 하셔서 퇴근 아니고 퇴직이요? 이렇게 대단한 하루라면 가볍게 퇴근 아니고 퇴직 정도의 말의 무게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뜻일까? 아니면 진짜 오늘 마무리하는 날, 퇴직 날인데 마무리하는 날까지 최선 다해 할 일 하시고 애정 다해서 시간과 마음 다 쓰시고 그렇게 정말 퇴직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무엇이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릴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파루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0: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용신님, 저도 용신님 흉내내서 퇴근 전에 다이어리에 이토록 대단한 하루를 한 줄씩 적어보기로 했어요.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왠지 하루를 잘 살았다는 느낌을 단박에 받았습니다. 멋진 프로예요. 저 이토록 대단한 하루 잘 살아볼게요. 8721님이시거든요. 이 기록이 쌓이고 쌓여서 1년 후에 이거 다시 들여다보면 눈물 날 만큼 내 자신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기대하세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0494님 청해 주신 이 노래 1부 끝곡입니다. 2부로 플레이리스트 들으러 오세요.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팔로셀러스.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구스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팔로셀러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7: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6: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7: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6: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8: 잘 만들었다 몽잘.
9: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0: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늦깎이 취준생이에요. 오후부터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만 듣기 힘들어서 라디오도 같이 듣고 있어요. 8738님이세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지금 예, 수업이 나오고 밖으로는 라디오도 또 틀어져 있고 막 그런 건가요? 노래 잘 들으셨어요? 러버보이의 Working for the Weekend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7827님 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들으면서 2부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에 오시개장이 서는 날이어서 출근길에 사실 그냥 가도 되는데 참외가 저를 보면서 자기가 맛나다고 먹어보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한 봉지 만 원 주고 샀어요. 주인 아저씨가 마수했다고 머리에 만 원 올리면서 옆에 아저씨한테 막 마수했다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무실에 왔는데 직원들이랑 나눠 먹는데 꿀 참외였어요. 진짜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1112님께서 주셨거든요. 이 사연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혼자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뭔가 오늘 굉장한 행운을 그분들에게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장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인분은 어쨌든 서로서로 기분 굉장히 좋게 목요일 아침 잘 시작하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오늘은 목요일 목요일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준비됩니다.

유대입니다. 광고 후에 노래 세 곡이 나갈 거예요. 이 노래들 쭉 들으시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목 멋지게 한번 지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그리고 레인보우로 저희 인별그램 계정 있습니다. CBS FM 이브닝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해서 오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ERP?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이제 이지영 PD가 뽑은 팝송 세 곡이 쭉 흐를 거예요. 잘 들으시고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한번 붙여봐 주세요. 요즘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많잖아요. 해물파전 주문하고 싶은 비노래 리스트. 지금은 여름, 내 기분은 레모네이드. 상큼지수 100 팜 리스트. 필름 영화를 보는 기분이란 이런 것. 영화 속 팜 리스트 등등등. 우리 다 듣는 귀 있어요. 떠오르는 느낌도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리스트 제목을 한번 툭 보내보세요. 그리고 지연 PD는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나중에 들어볼 거예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요. 퇴근하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갑니다.

제일 먼저 들으셨던 음악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 웨이브였고요. 마이크 프랭스 안토니오 송 바시아 아스트루드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제목 붙여주면 좋을까요? 불목을 촉촉하게 적시고 쉽게 하는 노래, 시원한 맥주, 리스트, 칵테일 한잔 하고 싶은 리스트, 재즈바에 앉아서 몰디브 한 잔, 비 오는 날 와인바에서 와인 한잔 리스트. 한 잔을 다 좋아하세요, 캐치님들. 파도 소리 나는 노을 지는 야외 카페 앉아 차 마시면서 노을 멍 리스트, 맞선 보러 가서 듣는 리스트, 상큼 설렘 궁금 기대 선남선녀 리스트, 퇴근 후 연인들의 칵테일 송 리스트, 비 오는 날 오후 핫커피 달달 초코 케이크 한 조각 먹으면서 듣는 음악 리스트. 그 지난번에도 다 캐치님들이 뭘 한 잔씩 다 마셔야 된다고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 여기에 3830님께서 마음이 따뜻해지려고 하는 명곡 세 곡 너무 좋잖아 리스트. 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지연 PD가 그 제목 지은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연체예요. 되게 길어요. 늦은 장마철을 앞두고 습기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창문을 열고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듣는 보사노바 음악 리스트. 이거예요. 아, 우리 지연 PD의 어떤, 예, 요 만연체 어떤 스타일, 이런 거 감안하시고, 예, 다음 주에는 좀 길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분위기 있게 세 곡을 들어봤습니다. 뭐, 공기에는 진짜 약간 습한 기운이 있는데, 한번 창밖을 열어서 바람이 좀 잘 오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이육사님께서 여기는 일산 고양터미널 푸드코트 왕돈가스 식당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조금 한가해서 창고에 있는 냉장고 성에 제거하고 있어요. 매장에서 레인보우 듣는데 창고에서 크게 볼륨 올리고 혼자 듣고 있어요. 아는 팝송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부르고 있어요. 라고. 보이존의 Love Me For A Reason 들을 거예요. 호박피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고요. All For One, I Can Love You Like That 3857님 신청해 주신 노래도 이어서 전해 드릴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6시에 이어폰 끼고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성내천 산책을 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로 비 맞은 생쥐가 되어서 성내천 다리 밑에서 비를 바라보는데 남편이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너무나 바쁜 나날로 분치기 초치기로 그렇게 보내다가 오늘 내리는 소나기로 망중한을 누렸습니다. 오늘 행복했어요. 비 오는 다리 아래에서. 0598님이세요. 사라 맥락클란의 에이디아 함께 들었습니다. 9329님 청해 주신 노래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이 노래는 1524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저는 새벽 출근을 해요. 4시 반에 기상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2시에 퇴근하고요. 퇴근길에 시장에서 싱싱한 호박잎 발견. 쌈장 만들어서 호박잎 쌈밥 만들며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042님이신데 와 6월 15일 이전에 김용신인가 했습니다. 저랑 거의 예, 일상이 똑같으셨어요.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2시에 퇴근하고 그런 거 시장에서 발견하면 또 사와서 엄청 뭐 열심히 뭐 만들어서 먹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좀 일정이 바뀌어서 이런 사연을 또 읽어드리는 처지가 되네요. 3042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빨리 가서 씻고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고 부드러운 강아지 배 쓰다듬으면서 쉬고 싶은 날. 아, 집이 이토록 그립기는 오랜만입니다. 2696님. 주셨거든요. 이제 집에 가실 수 있는 건가요? 안 졸리나 졸리나님 신청하신 노래 핑크 마티니의 헤이 유진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4: 엔키님 청해주신 The Weeknd, Out of Time 오늘 끝곡입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복이라는 게요, 참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8시에 만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음악을 들

돌아보면서 추억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내 복이다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어떤 복을 만나신 것 같아요? 웃을 수 있는 복, 또 설렐 수 있는 복,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복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린 참

0: 오늘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먹는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정에 없던 지인 방문으로 거하게 저녁 식사 중이시라고 맛있게 드세요, 연숙님. 그래요. 이렇게 뭐 소소한 것들도 큰 복이다 생각하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전화해서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복이죠. 또 전화를 하면은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복이고, 밥 먹고 저녁 산책하는 것도 복이요. 아무거나 잘 먹는 것도 복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만나는 것도 복이다라는 생각까지 왔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복자랑 한번 해보시죠. 어떤 복을 가지신 것 같아요? 피부가 하얀 분들은 나는 정말 선천적으로 하얀 피부를 타고났어. 복이죠. 큰 복이죠. 또 부모님이 건강하게 옆에 계시는 것도 큰 복이고 또 행복한 동행의 사연을 보내서 당첨이 되는 것도 큰 복이 아닐까. 자, 오늘 복을 한번 누려보시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참여할 때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 당첨되는 복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전해드렸어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미. 역시 렌탈은 현대 큐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956년에 현인 선생께서 노래를 부르셨고 그 후로 여러 가수가 불렀고 최근엔 우리가 탕웨이의 음성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꿈속의 사랑. 근데 이게 원래 중국 노래 영화 몽중인의 주제음악으로 쓰여서 중국 노래라는 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정선의 음성으로 꿈속의 사랑 들었고요. 김희한 씨 빛처럼 음악처럼 청해 주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복이 있으신가 봤더니 우리 박영미 님은요. 아, 저는요. 남편 잘생긴 게 복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부러워서 그래요? 우리 박상환 프로듀서가 부러워서 그런다고 아주 지금 하마터면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남편 얼굴을 딱 보면 용서가 돼요.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사진 한번 우리 같이 공유하면 안 될까요? 박영미님 아유 그러시군요. 큰 복이시네요. 또 믿음소망 무알콜님은 배달일 하는데 비가 와서 배달료에 할증이 붙어요. 돈벌이가 쏠쏠하네요. 이것도 복이죠? 아 그렇구나. 비가 오면은 할증이 붙는군요. 아 그럼요. 그것도 복이죠. 하지만 안전운전하시고 또 혹시 그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게 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7158번으로는 신랑이 작은 회사라는데 1년 정도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피곤하지만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제 자신이 있는 거 이것도 복이죠. 그럼요. 아주 큰 복이죠. 아주 큰 복입니다.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성윤님, 오정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백지영 사랑하네.

1812 휴대전화로 또 이태희님 청해주신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또 최혜진님 그리고 홍윤정님 박성신 한 분만 더 청해주셨어요. 참 이 라틴 리듬에 그 이렇게 퍼커션을 사용해서 아주 독특한 리듬이 생성된다라는 느낌이 들죠. 투쿠타카 투쿠타카 막 그러면서 흉내도 못 내겠네. 아까 노래 들을 땐 흉내 냈었는데. 그리고 이동원 애인 또 백지영 사랑하네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야 진짜 복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9021번으로 저희 부모님 딸로 태어난 것도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이제 곧 태어날 저희 딸을 가진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도요 저는 이가 정말 예뻐요. 가지런하게 나서 큰 복인 것 같아요.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가지런히 난 것도 물론이고 또 잇몸 튼튼 뭐 튼튼하면 정말 큰 복이죠. 아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셔야겠습니다. 영숙님은 음식을 만들기만 했다 하면 가족들이고 지인들이고 다 손맛이 있다고 칭찬해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 장사가 힘들지 않습니다. 아유 타고나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변에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복이고 또 복을 받으실 겁니다 더. 아 그리고 6700번으로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직 제 옆에 계신 엄마.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복입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같이 계실 땐 불편하고 힘들어서 막 짜증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엄마와 함께 계신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더 많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1987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조용필 어제 오늘 그리고

그지아님 노래 좋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버스 타고 대게 돌아가시는 중이죠. 안전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경의 사랑의 종말, 또 조용필 어제 오늘, 그리고 7326번으로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저녁 드시고 이제 후식 드셔야죠. 보통 과일들 많이 드실 텐데 여름 과일하면 뭐 수박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보니까 수박 예쁘게 자르는 방법이 막 곳곳에 난무하더라고요. 집집마다 수박 잡기가 한창인가 하면 수박은 껍질 때문에 괴로워서 사기도 좀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좋아하는 건 먹어야죠. 일단 먹고 봐야죠. 껍질은 나중에 일단 처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수박 얘기가 나와서 느닷없이 OX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OX 퀴즈 좋아하시죠? 자, 문제를 드리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참여 샵 9390이나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답을 맞춰주시면 그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10분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또 10분은 아주 특별한 명품 세탁세제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의 느닷없는 OX 퀴즈입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 수박의 원산지는, 수박의 원산지는 아프리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바로 정답 주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노래 가자고요?

0: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릴게요. 오늘의 느닷없는 퀴즈. 여름의 대표 과일 수박의 원산지는 아프리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김상희가 노래합니다. 즐거운 아리랑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 팔로셀러스.
2: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3원 에드피아.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9: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8: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9: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8: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0: 잘 만들었다 몽젤.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꽃밭에서 정은이의 노래 6357 또 윤미라님 청해 주셨고 분당 율동공원 산책 중인데 방송에서 좋은 기운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이 호수공원이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답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참 멋진 곳에 살고 계시니 그 또한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공원에서 운동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느닷없는 OX 퀴즈가 있었어요. 여름 과일 하면 수박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수박의 원산지는 아프리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상하지? 고창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무등산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나중에 다 알아버리셨어요. 수박의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 특히 이 남아프리카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수박의 품종은 약 180여 종이래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80여 종. 그리고 수박 껍질에 따라서 뭐 백색, 적황색, 흑색, 황록색 그런 상황, 색깔에 따라서 산지가 구분된다 그럽니다. 근데 원래 그 아프리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의 수박은요, 그 과육이 희거나 연한 녹색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달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품종 개량을 거치고 당도도 높이고 그러면서 과육이 현재의 이렇게 붉은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그 과육에 까만 씨가 퐁퐁 박혀있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아유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맞은 분들 이미 10분께는 모바일 쿠폰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 명품 세탁세제 받으실 분들은 저희 문숙 작가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성전 우주 주세요 하고 문자를 드릴 거예요. 성전 우주라 하면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그래서 성전 우주 주세요라는 글을 받으시면 바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다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드릴게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0: 말씀드리면서 오늘 당첨이 안 됐다 하는 분은 또 느닷없는 OX 퀴즈는 느닷없이 또 진행이 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상품 산정.
1: 이젠 랜드마크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뱉죠. 싱크
5: 뱉죠. 싱크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정호님, 오대산 진곡의 정상휴교소에 가셨어요.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물안개 자욱하고 아주 후텁지근한 전형적인 장마 날씨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찬비를 들어야만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하수영 작곡 노래 윤정하였죠. 찬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송무선님, 와, 마라톤 시작한 지 8개월 됐는데 지난달에 150km를 뛰고 오늘도 다행히 비가 그쳐서 바로 뛰러 갑니다. 예, 무릎 잘 관리하시면서 예, 뛰기 좋은 노래 마야의 쿨하게 청해 주셨는데 그래요. 두 분 마라톤 끝나고 또 휴게소에서 다시 목적지로 향하시기 전에 차 한잔씩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7679번으로 최용준 아마도 그건 청해 주셨습니다. 이천에서 아들 축구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들이 후반전에 퇴장당했어요. 우는데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요즘 정말 축구 얘기만 하면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아유.

오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축구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래요. 아이고, 퇴장당했으니 아드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래도 이제 대한 건화인 우리 아드님 미래를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문산까지 가시려면 부지런히 가셔야겠어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입니다. 솔개.

0: 하고.
1: 이런 남자가 남편이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근영님이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그 살아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는데 얼마나 멋진 남편감이에요. 우리 정은재님 청해 주신 곡이었고 건호님 이은미 애인 있어요. 또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7018번으로 청해 주셨고 이태원 솔기에 들었습니다. 마리아님 어떡한데요. 아이고 대상포진에 걸려서 통증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대상포진 전문 환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이 많은 거 아시죠? 아이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1073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우리 기분 좋게 분위기 한번 바꿔볼까요? 윤향주입니다. 조개 껍질 묶어.

0: 심재원과 젊은 연인들의 젊은 날의 초상, 또 SG워너비 라라라, 우리 혜정님 4280번으로 청해 주셨고, 윤형주 조개 껍질 묶어, 어디선가 수건 돌리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인 마르세이에서 세탁 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8403번으로 글 주셨는데 항상 변함이 없다고요.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들어주셔서 그런 거지요. 언제나 비타민 같은 행복한 동행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학기 그리고 두 따님이죠. 정현, 승현이 함께한 비타민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집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란 우산, 빨간 우산, 투명 우산, 체크무늬 우산. 장마철에 이런 우산들이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하면 거리는 순식간에 작은 색색의 지붕들로 채워집니다. 빗방울을 튕겨내며 저마다 비를 막아내는 우산들. 흐린 하늘 아래서도 자기만의 색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세상에 크고 작은 비가 내릴 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날은 노란 우산처럼 씩씩하게 걸어야 했고 또 어떤 날은 투명 우산처럼 숨기지 못한 마음이 그대로 비치기도 했고 접이식 우산처럼 여러 감정을 접었다 폈다 해야 하는 날들도 있죠. 그래도 우산 하나만 있으면 어떤 비라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목요일을 건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7월 2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클래식화이가 부른 젠틀 레인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우산 하나씩은 챙겨가지고 다니셨는지 모르겠네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괜히 가방에 넣어두고 다니게 되는 요즘인데요. 막상 펼칠 일이 없어도 있으면 든든한 게 우산인 것 같습니다. 우산 하나만 펼치면 웬만한 비는 다 견뎌내듯이 오늘 하루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잘 견디셨으리라 믿어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올품.

0: 소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6: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 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과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윤종신 오래전 그날 이어드린 곡 김광진의 편지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 우산은요. 아, 제가 방금 공명수 소개했나요? 네.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김광진의 편지였고요. 요즘에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429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제 우산은요. 노란 우산도 투명 우산도 아닌 보라색 물방울 무늬 우산입니다. 수업 가는 길에 우산을 들고 갈까 그냥 갈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그냥 나갔는데 다행히 비만 피해 다녔습니다. 잠깐 내린 소나기라 더위를 다 식혀주지는 못하고 잔뜩 습한 목요일 밤이라 일단은 에어컨 가동시키면서 출첵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보라색 물방울 무늬 특이한 우산이네요. 아끼는 우산이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저처럼 아끼는 우산은 다 잃어버리고 급하게 산 우산만 집에 하나둘 쌓여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로하맘님도 얼마 전에 양우산 3단짜리 두 개나 새로 샀습니다. 갑자기 비 올 때마다 편의점에서 산 우산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챙겨가면 쓸 일이 없고 또 안 챙겨가면 비가 또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고 맞추기가 참 쉽지 않죠. 1068님. 내일만 버티면 주말입니다. 저는 금요일 밤보다 목요일 밤이 더 설레곤 해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야근하고도 꿈꿈과 함께 콧노래 흥얼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수요일, 목요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목요일이 또 기다려주시는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1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안데르센의 동화 속 주인공 인어공주는 너무나 간절히 두 다리를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마녀가 준 약을 마시고 처음 땅을 딛는 순간 기뻐서 날 듯이 뛸 줄 알았던 인어공주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에 걸음을 멈칫거렸다. 다리만 있으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로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매번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무도회장에서 가장 가벼운 걸음으로 춤을 춘다.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춤에 감탄했지만 그 발끝이 얼마나 저려오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원하는 것을, 오래 원하던 것을 마침내 얻은 순간과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이 정확하게 포개져 있다는 것, 인어공주가 느꼈을 그 감정에 공감이 가는 건 왜일까? 살면서 간절히 바라던 것을 손에 쥐는 날이 있다.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망설이던 일을 마침내 시작했을 때도, 하지만 그 첫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무게가 함께 온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다. 원하던 것에 가까워질수록 감내해야 할 것들이 더 커진다는 걸 말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한여름에도 코끝이 시리고 발끝이 저리는 걸 참으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잘 걸어온 모두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은 밤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보경이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0: 오늘 노래가 왠지 달콤달콤 특집 같다고 7605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런 달콤한 세 곡이긴 했네요. SES의 Oh My Love,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그리고 동방신기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Hug.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0: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 싸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7: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너를 보고 싶은 날에.
10: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박지현의 노래네요. 보고 싶은 날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0: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0: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지금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부는 바람이 꽤 기분 좋으면서도 허전한 마음도 조금은 있네요. 지금 이 기분 노래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제이투님. 네. 친구분들과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지내시다가 여름밤의 고요한 분위기에 갑자기 좀 마음이 묘하게 바뀌셨나 봐요. 김유나의 길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 이 노래는 데이비님? 데이비님이 신청하셨어요. 오랜만에 영화 10월에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을 건너 서로의 마음이 닿는 이야기를 보며 문득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이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7월은 조금 더 따뜻한 소식과 소중한 인연이 이어지는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 청해 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2604번으로 청해 주신 UN의 선물 그리고 조성모의 To Heaven이었습니다. 별거는 아니고요. 제 번호 뒷자리랑 오늘 날짜가 같아서요. 이런 것도 축하받을 수 있을까요? 0702님. 아 그러네요. 오늘 0702 7월 2일이네요. 되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은 그러면 끝자리 0703이신 분들을 또 소개해드리면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박장군님, 저는 이천에 살고 있는 26 박정인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글 남겨요. 오늘은 자주 오는 낚시터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퇴근하고 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 꼭 사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CBS 라디오를 낚시터에서 알게 됐거든요. 여주 관광농원 낚시터입니다. 항상 오면 낚시를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CBS 라디오가 흘러나오곤 해요. 사장님이 늘 라디오를 틀어주셔서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을 들으며 낚시했습니다. 낚시가 취미인 남자친구에게 제가 취미를 맞춰서 같이 낚시를 다닌 지 벌써 5년째. 이제 내년이면 결혼 준비도 하고 내후년 결혼 예정입니다. 저희 사연이 나가게 될까요? 나가면 낚시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하루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니 오빠 사랑해님. 내일 저희 엄마 생신이에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고 정해주셨네요. G.O.D 노래를 항상 신청하시는 우리 구모님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는 이 노래였네요. 생신 축하드리고요. 멜로망스의 선물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심현보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

욜로님이 청해주셨던 거미 구름이 그린 달빛, 그리고 정엽의 그의 박정현의 마음으로만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한 사람들 만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서로 가끔 톡으로 안부 묻고 얘기 나누다가 몇 달 만에 만나서 수다 떨다가 갑니다. 두 명의 친구들, 내 부끄러움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웃음으로 묻어버리고 가는 시간,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어 나를 토닥이고 또 힘낼 수 있었어요. 집에 가는 길 오랜만에 꿈음에도 인사합니다 하셨어요. 미소천사님.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가, 우리가 좋은 우정인가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한참 몇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왔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찜찜한 기분이 든다. 아, 그 얘기는 괜히 했나? 아, 그런 것까지 말하지 말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또 관계가 있고, 어떤 얘기를 다 털어놔도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돌아오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3417님, 청약 당첨이 돼서 아이들 아빠가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좋지만 표현이 서툴러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네요. 전혀 아닌데, 저도 엄청 좋은데. 영범 씨, 우리 새 집 들어가서 더더더 많이 행복하게 살자. 지금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군요. 표현의 그런 강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사연을 쓰시거나 뭐 글로 써서 전달하셔도 좋겠는데요. 일단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퇴근하는 딸 마중 나갑니다. 밤에는 아파트에 사람이 적으니 무서운지 메시지가 왔네요.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가 있어서 사실 좋습니다. 별 얘기는 아니지만요. 752님. 그래서 좋은 거죠. 별 얘기가 아닌데도 다 털어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시콜콜하게 나눌 수 있는 딸이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내꽃님이 청해 주셨어요. 혁우 톰보이.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조규만의 노래네요. 우리 산책할까요?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0: 전자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2: 소리질러! 고려 깊어져! 한 총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8: 리메이드 서울.
9: 카티 프로 시!

0: 뷰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작품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배우들은 종종 공약을 거는데요. 최근 윤경호 배우의 13시간 무건수행 공약이 화제입니다. 연예계 대표 투머치 토커인 윤경호 배우. 드라마 김부장이 흥행하면서 얼떨결에 약속한 13시간 무건수행을 지키게 됐다네요. 고맙게도 함께 출연한 배우들이 동참하기로 했다는데요. 참고로 김부장, 소지섭 배우는 제외라네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하루 13시간 정도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나요? 천만 영화가 되면 성형도 하고 개명도 하고 유람선 선상 파티도 하겠다. 네, 설마 하고 막 던졌다가 땀깨나 흘린 분들 또 있죠?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 그래도 모두 기대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다행이죠. 자, 근사한 공약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가끔은 잘 살아온 나 자신에게 근사한 선물 하나쯤은 줘도 좋겠습니다. 부디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의 둘째 날, 또 목요일이네요. 오늘 최강희 영화 음악 첫 곡은요. 네, 맞습니다. 오빠 만세, 맞아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중에서 제이미 오닐, All By Myself였습니다. 네, 윤경호 배우님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가 보죠? 네. 사람이 참 유쾌하죠. 또 무척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아니 그러면 그토록 좋아하는 수다를 13시간 못할 수 있나? 무건수행 그 후가 더 걱정이네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실지. 와, 여러분 말 참기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다짐. 오늘 한마디도 안 해야 찌는데 친구랑 말하다가 보면은 시작되고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말 안 하기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종이 소리 정겨우신가요? 네, 종이에 담긴 사연들. 이상민님, 야 보라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선물 받은 기분. 하얀고래님, 나도 손 흔들었지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예요. 카메라 보고 제가 손을 흔들었더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중이고요. 보이는 라디오는 레인보우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앱 켜시면 최강의 영화음악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음악 FM. 클릭하시면 거기 제 얼굴 보이면 프로그램명 옆에 이렇게 TV 모양 있어요. 그거 꼭 누르시면 제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손을 흔들고 있을 거예요. 까망조님, 아이고 이뻐라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토끼스토리님, 와 달마시안이다. 아 그래요? 오늘 도트무늬 입었어요. 이거 도트무늬 옷이 요새 유행이라던데 맞나요? 저는 이거 참 좋더라고요. 실제로 사서 입은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건 협찬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쾌한 무늬가 땡기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못 입어봐서 그런가 봐요. 네, 반창고 7일님이 무서운 말씀 해주셨네요. 오늘은 로제가 보이네. 애비 설마요. 어디. 네, 큰일 날 말씀을. 오늘도님 오빠 만세 익모 만세. 네, 오늘도님의 오빠는 익모님이신 거죠? 네, 성함이. 오빠 만세, 익모 만세 하셨네요. 여튼 오늘은 최강의 영화음악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영화 잠시 멈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랑스러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함께할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와, 막 달려야 될 것 같죠? 산타 에스메랄다의 원곡을 달파란 장영규 음악감독이 멋지게 편곡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당시 이 제목 참 재밌었는데 Don't Let Me Be Miss Understood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우리 영화 괴물 중에서 이병우의 한강 창가였어요. 엇박자 선율이 뭔가 애틋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게 현선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더 진하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두근두근님, 놈놈놈, 요놈 저놈. 네, 이렇게 혼잣말 같은 말을 저희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거 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뭔가 참여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뜬금없이 DJ가 뭐 물어보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 이렇게 막 임티 올리고 아무 이야기나 해주셔도 전 참 좋더라고요. 로사77님, 아침부터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졸렵죠? 보인 라디오 보면서 잠을 깨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아 어떻게 잠을 깨드려야 될 텐데 큰일 났네. 더 졸리시면 안 되는데. 네. 기차와 소나무님, 강디 보라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737님, 반가워요 보라. 6월 한 달 내내 원인불명의 기관지염으로 직장과 병원만을 오가는 우울한 날을 보내다가 보라로 밝은 강대를 보니 행복해집니다. 한 시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듬뿍 안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분발해야겠습니다. 생크림님, 공약하니 생각나는 거 저도 딸아이랑 약속했어요. 뭐야? 딸이 취업하면 일본 여행 쏜다고요. 아, 딸이 약속했군요. 딸이 세계여행이라도 쏠 테니 취업 가자 라고. 딸이 취업하면은 엄마가 쏠 테니 여행 같이 가자고 이렇게 둘이 같이 약속하신 거군요. 네. 저는 제 수준으로 생각해서 딸이 돈 번다 생각했었어요. 딸이 첫 취업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어울림님, 아무튼 세계여행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 여행이라도 꼭꼭꼭 기대되네요. 기대합니다. 어울림님, 보이는 라디오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산꼬라이님, 엄지님, 오이지맨님, 깜통맘님, 3726님도 첫인사 나눠주셨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니 매일 오세요. 겨울이 좋아님,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너무 좋아해서 10번 정도 봤는데 오늘 또다시 너무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제가 언니랑 7살 차이가 나는데 언니가 매일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언니 따라 봤었는데 어렸을 때. 커서는 못 보다가 이번에 다시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 영화 막 매일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네. 진짜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참 좋은 영화다 하는 이따 만나

가볼게요. 잠시 멈춤으로. 이번엔 아서 중에서 크리스토퍼 크로스 아서의 테마 베스트 댓 유 캔 두 듣고요. 정열과 사랑 중에서 스팅의 잉글리시 맨인 뉴욕 듣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전에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유튜브 광고였고요. 네, 다음 주에 장항준 감독님 나오십니다. 네, 큰 거 옵니다. 네. 라키님, CBS 홈페이지에서도 보라 볼 수 있네요. 아, 그렇겠구나. 큰 화면 가능해서 이거로 보고 레인보우에서 채팅하고 그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또 웨이브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송 시간 동안. 원희 미니님, 보라 너무 반가워요. 화면 쳐다보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영상통화하는 그런 거 같은 건가? 네, 저도 궁금하네요. 405님, 강인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세탁중개업은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 8월까지 버텨야 하는 시기입니다. 강디의 긍정에너지 받아 마음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긍정에너지. 얍.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좀 슬플 때도 있고, 사람이 생방이니까 뭐 아플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밝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긍정 에너지 받고 간다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김민아, 김주령 배우 주연의 실화 바탕 영화 하나코리와 코리아 예매권 드릴게요. 낯선 삶 속에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려는 탈북 여성 혜선의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하나 더 있죠.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파리에서 생활 시사회 있습니다. 파리에 사는 정신과 의사 릴리안이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고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적극이고요. 시사회 날짜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시네큐브 광화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하나코리아 혹은 파리에서 생활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영화 잠시 멈춤 사운드 오브 뮤직 시작해 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과 노래, 그리고 사랑,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웅장한 산.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진 이곳은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도 여름 햇살처럼 반짝반짝입니다. 마리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봐요.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은 폰트랩가의 일곱 남매. 아이들이 입은 옷도 실은 마리아가 커튼을 잘라 만든 놀이복이랍니다. 그때예요. 다섯 살 난 막내 그레틀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 매일 이렇게 놀면 안 돼요? 장난꾸러기 오빠 커트도 신이 나서 거두네요. 지난번 선생님 칫솔에 접착제 바른 뒤로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마리아가 답합니다. 너희같이 착한 애들이 그런 장난을 하다니. 왜 그랬을까? 첫째 리즐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야 아빠 관심을 끌 수 있거든요. 사실 어제만 해도 오늘 이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원장 수녀님의 권유로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온 마리아. 귀여운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떴는데요. 웬걸요? 모두 집합! 지금부터 신호에 맞춰 선생님께 자기소개를 한다. 엥? 트랩 대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마치 군인처럼 절도 있게 움직이며 자기소개를 하는 아이들. 리즐! 16살이고요. 가정교사는 필요 없어요. 대놓고 가정교사는 필요 없다고

말하질 않나. 마리아의 주머니 속에 두꺼비를 몰래 숨겨놔서 기겁을 하게 하질 않나. 트랩 대령도 만만치 않았네요. 우리 집에선 규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방학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어야 하오.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요란하게 폭풍우가 치던 어젯밤, 막내가 울면서 쪼르르 달려와 마리아의 품에 안깁니다. 천둥 소리가 무서워? 에이크, 나랑 같이 자. 이 언니들도 달려오고요. 선생님이 잘 계신가 궁금해서 와본 거예요. 사내 녀석들까지 다 달려왔지 뭐예요? 자, 모두 침대 위로 올라오렴. 이번 한 번뿐이야. 침대 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아이들.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내가 좋아하는 걸 떠올려. 뭐가 있을까? 장미꽃잎에 맺힌 빗방울, 그리고 새끼 고양이의 수염, 반짝이는 구리 주전자, 따뜻한 털장갑 같은 것들. 그러면 훨씬 기분이 좋아져. 정말요? 그럼. 자, 너희들도 한번 말해볼래? 버들 강아지. 크리스마스. 저 베개 싸움이요. 그렇게 무섭게 폭풍을 치던 밤은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되고요. 아이들은 마리아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저 개구쟁이들인 줄 알았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던 걸까. 마리아는 마음이 아파오네요. 마리아는 기타를 들고 아이들을 불러요. 자, 모여봐. 우리 아버지 오시면 다 같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어떨까?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 하나도? 그럼 배우면 되지. 어젯밤처럼 아이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마리아의 곁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기초부터 시작해보자. 노래를 부를 때는 도, 레, 미. 이게 처음 시작하는 세 개의 음이란다. 아니, 좀 더 쉽게 해볼까? 도는 암사슴의 도, 레는 황금빛 태양, 미는 날 부르는 이름. 아이들의 노래가 초원에 울려 퍼지고 트랩가의 거실에도,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도 울려 퍼지길 마리아는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줄리 앤드레스는 정말 연기도 잘하고 아름답고 노래도 참 잘하고 게시판에 보니까 발음이 너무 좋다고. 발음도 너무 좋네요. 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사랑스러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함께했습니다. 들으신 곡은요. 소개한 장면에서 줄리 앤드레스와 아이들이 다 같이 부르던 노래죠. 도레미송이었습니다. 이런 그 마리아 같은 존재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게 보는 사람한테 얼마나

안심을 주는지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감동적이고 또 재밌었어요. 아,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잠시 멈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물론 우리 뭐 100번, 10번쯤 보셨다고 벨라님은 10번쯤 보셨지만 56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도레미송을 가르쳐 주시던 담임 선생님, 조혜진 선생님 아직도 생각난다고 마리아 같은 분이었나 봐요 하셨는데 오초범칭님도 학창시절 처음 들었던 도레미송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요네진님, 돈은 도라지의 도 아닌가요? 그렇죠. 돈은 도라지의 도죠. 네. 레는 뭔가요, 그러면? 네. 아무튼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간에 영화가 인터미션도 있더라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언젠가 영화에 나온 그 장소 가보고 싶어요. 이누맘님, 농담곰님, 형광색 물건 뭔가 했더니 호루라기였군요. 네, 어제 다이땡에서 샀습니다. 네, 묻지다 묻지다 끝내준다 내 배우 하셨네요. 오지은님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 최강희 영화음악 이제 끝곡 한 곡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좋은 곡들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많이 아쉬우셨죠? 시간이 없어서 두 곡밖에 못 들었는데 한 곡밖에 못 들었는데 네, 종종 사운드 오브 뮤직은 나가니까요. 네, 영화 잠시 멈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영화, 듣고 싶은 영화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 끝곡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줄리 앤드루스, My Favorite Things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로 사람의 물결을 뜻하는 인파. 사람이 산과 바다를 이루었다는 뜻의 인산인해가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떠올리면 시원한 풍경이 먼저 생각나지만 막상 사람이 많은 곳은 덥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한여름에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여름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향하곤 합니다.

더위를 피해 떠난 곳에서 또 다른 인파를 만나게 되는 걸 보면 어쩌면 시원함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웃고 즐기며 같은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과 활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그 속에서만 만들 수 있는 시원한 추억도 있습니다. 여름이란 계절을 온몸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짜릿한 청량감을 주지 않을까요?

7월 2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조지 걸신의 He Loves and She Loves, 예후드 이메뉴인 그리고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찾아간 해수욕장이나 계곡 막상 가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로 이미 발디딜 틈이 없죠. 그 순간 짜증이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름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자버 플루트 가운데 타미노야리아 비슈탁 이스트 니히트 나인 자버 톤. 이 마술피리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그리고 오트마즈 위트너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Wiener Lieder, 빈의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640번님 사연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 산을 다니는데요. 갈 때마다 푸른 산과 정원님 목소리와 음악이 친구가 되어주네요. 저희 부부는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저희 부부라고 1인칭을 우리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표현부터가 얼마나 다정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근교 좋은 산 참 많죠. 음악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헨델의 하프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그리고 폴 퀸츠가 지휘하는 폴 퀸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헨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폴 퀸츠가 지휘하는 폴 퀸츠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018번님 사연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 후 마음이 많이 힘들며 괴로워했는데 재취업이 됐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눈 뜨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하대요. 열심히 가족 위에 묵묵히 걸어온 그대에게 토닥토닥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그 누구의 응원보다도 정말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그 이유는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래요. 이전보다 뭐 조건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눈 떠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하루 중 나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는 새벽이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집중도 잘 되고 정신도 맑은 상태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책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하면 어떨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생겼다. 사람들이 새벽에 책을 읽고 잘 모르는 사람과 토론하고 싶을까? 이런 양가적인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다. 다니던 독서 공동체에서 격주 토요일 새벽에 새벽 독토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책 모임을 시작했다. 실제 새벽에 하기는 어려웠다. 평일은 토론자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토요일 아침 7시로 토론 시간을 정했다. 8주간 격주마다 한 권씩 두 달 동안 총 네 권을 읽는 모임이었다. 시작했던 시기가 1월 초순이었다.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였다. 모임이 열리는 숭례문 근처는 교통은 좋은 편이었다. 문제는 과연 그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모일지가 관건이었다. 기후였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숭례문 근처의 토론 장소로 모였다. 처음 모임을 할 때는 5명 정도로 시작했다. 회원들 간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원 15명을 매번 채워서 모임을 진행했다.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은퇴자, 학생 등 성별과 나이 그리고 직업도 모두 달랐다. 잘 모르는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하니 더 재밌었다. 토론이 열리는 격주 토요일 새벽이 될 때마다 마음이 설렜다. 토론이 있는 전날 저녁은 금주를 했고 일찍 잠을 청했다. 토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토론 준비를 한 후 7시를 기다렸다.

멀리서 광역버스 첫 차를 타고 토론 장소에 오는 분도 있었다. 2017년 1월부터 시작한 새벽 독토를 8년 동안 진행했다. 2024년 여름을 마지막으로 이 모임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 연말 마지막 주만 쉬고 8년간을 격주마다 토론했다. 초창기부터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읽고 토론했던 회원들도 있다. 정도 많이 들었다. 토론이 끝나는 토요일 오전 9시. 우리는 근처 남대문 시장에서 맛있는 아침을 함께 먹기도 했고 날이 좋을 때면 인근 서촌으로 걷기 투어를 하기도 했다.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책을 매개로 맺어진 끈끈한 동지애가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중단했던 새벽 독토를 다시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벽녘 토론 장소에서 마시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난다.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승호의 책 그만두지 않는 독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것,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 시간대에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실제로 모였다는 거죠. 가장 추운 1월에 시작했는데도 광역버스 첫 차를 타고 오는 분까지 있었다니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도 장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매개로 맺어진 끈끈한 동지애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 뭐 음악도 영화도 책도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8년을 이어온 모임이 잠시 쉬어가고 있다니 아쉽기도 하고, 또 글을 쓰면서 다시 열어야겠다.

했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저자의 말에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가 잘 느껴지네요. 올 하반기에는 우리 아당님들도 함께 읽고 보고 듣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음악 들으면서 우리가 공감 나누는 시간은 아당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는 정말 또 삶의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9033번님 사연입니다. 세 아이 중 가장 다정한 둘째가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해 선정돼 프랑스 리옹에 있는 INSA로 공부하러 갔어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워 이른 새벽에 깨고 창문 방충망이 없어서 모기에 백방 물리고 좋은 기회 얻었으니 성장하길 바라지만 더위 먹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길 더 바라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갔군요. 이 프랑스 리옹 참 좋은데 지금 아주 이상 기온으로 매우 매우 덥더라고요. 저도 기후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 이곳저곳 날씨를 보는데 지금 유럽이 다 들끓어요. 리옹이 아마 막 35도, 38도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습하지는 않아서 땡볕 걷지 않고 양산 같은 거 쓰고 다니거나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또 일교차가 커서 밤이 되면은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엄마의 마음대로 무사히 아주 큰 깨달음 가지고 성장해서 돌아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함께 하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 듣겠습니다. 제임스 코넌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방송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포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 제임스 콜론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방송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2003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음반 비나 리더, 빈의 노래들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덟 번째 트랙을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헤어 호프라츠, Erinnern Sie sich noch? 우리말로는 호프라트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호프라트는 예전 오스트리아에서 뭐 고위 관료나 학자에게 붙이던 존칭입니다. 이 노래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한 신사를 향해서 그 시절을 아직 기억하시나요? 하고 다정하게 추억을 꺼내 묻는 비나 리트인데요. 젊은 날의 빈, 함께 웃고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흘러간 세월을 담담하게 돌아보는 정서가 참 빈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감정보다는 미소를 머금은 향수가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자, 프리츠 분달리히의 따뜻한 목소리로 헤어 호프라트 Erinnern Sie sich noch? 호프라트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너 리더. 클래식 음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로 듣는 이 빈의 노래들이 참 다정하고 정겹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헤어 호프라트 에린난 시 노. 호프라트님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보내드렸습니다. 4947번님 사연인데요. 갱년기 겪어보니 엄마들이 왜 무기력하다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내가 조절이 안 되는 답답함. 그래서 풍경 보러 매일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마저도 귀찮아지니 7월은 내 마음 단단히 잡아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시절 모르던 것을 나이 들어서 알게 되고,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 우리 아빠가 이랬었구나, 어른들이 이랬었구나,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요, 너무 그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지, 갇히지 마시고, 노력하셔서 조금 더, 몸에 좀 활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7월은 마음 단단히 잡아봐야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갱년기에 지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이삭 알베니스의 6개의 스페인 모음곡 가운데 두 번째 곡, 탱고 듣겠습니다. 페페 로메로와 셀린 로메로의 기타 이중주로 함께 하시죠.

알베니스의 여섯 개의 스페인 모음곡 가운데 두 번째 곡 탱고 보내드렸습니다. 페페 로메로와 셀린 로메로의 기타 이중주였습니다. 아예 로메로 집안 아주 유명한 스페인의 기타 집안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보내드릴게요. 메조 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카를로 리치가 주연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칼로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생성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오프스 22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 보내드릴게요. 아주 청량한 음악입니다. 벨라 다비도비치의 피아노, 네메이에르비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에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동요 노을과 가을을 CCM 가수 한웅재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벌써 가을이 그리워지네요. 너무 성급한가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사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빗 이,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재전 등을 들려줍니다. 7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앙상블 V9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열립니다.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앙상블이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2번,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느 등을 연주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운데 여섯 번째 변주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장한나의 첼로, 무치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3465번님 사연입니다. 아직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식탁에 앉아 듣고 있어요. 친구가 준 햇감자를 삶고 아들이 내려준 냉커피 한 모금으로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있네요. 마음에 위안 받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햇감자 삶아주는 친구, 냉커피 내려주는 아들, 그리고 이렇게 음악 들려주는 정원이까지. 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군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그 커피 한 잔을 더 맛있게 만들어줄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작문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 인터메초 A장조를 라돌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작품집 작문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 인터메초 A장조를 라두 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334번님 사연인데요.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하는 비결은 역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아파트 공원에서 즐기는 아침의 아당과 커피는 정말 향기 좋은 최고의 삼합이네요 하셨습니다. 와, 삼합은 홍어랑 돼지고기랑 김치인데 훨씬 더 아름다운 삼합이군요.

원과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커피. 아, 정말 최고의 삼합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한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614번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매일 습관적으로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오늘은 믹스커피도 곁들여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믹스커피. 저는 자주 마시진 않지만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믹스커피도 먹으면 마시더라고요. 뭐 자주 마시진 않는데요. 그 가루 프림인가? 그것만 조금 조절해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아지면 그것도 좋잖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활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보내드릴게요. 클라라 스킬의 피아노, 페렌츠 프리차이가 주연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피아노 치는 사람들끼리는요. 다 떼고 너 466 쳤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466 이렇게 기억하시면요.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모차르트 466. 자, 2악장 로망스 함께 들으셨습니다.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페렌츠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서영 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재방송만 듣다가 간만에 본방송 듣는 해외 청취자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재방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하루의 마무리 같은 거랍니다. 요새는 뛰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게 참 좋아요. 우리 재방송 시간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인데 물론 올빼미 분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또 해외 각지에 계신 분들이 시간 우리 본방 맞추기 어려운 시간대에 사시는 분들에게 또 이 시간이 괜찮은 그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참 다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무리 안 되시면 가끔가다 그렇게 본방 함께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서영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이토벤의 가곡입니다. 원제는 티아틀리히 리베, 다정한 사랑인데요. 이 노래 처음 시작하는 가사가 워낙에 강렬해서 제목보다 더 유명한 Ich liebe dich로 불리죠. 그대를 사랑해.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하트무트 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베토벤의 가곡 Ich liebe dich, 그대를 사랑해. 원제는 시아틀 힐리베의 다정한 사랑 보내드렸습니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하트무트 휴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진부 귀촌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고추 첫 수확해서 첫 출고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저는 이건 좀 상상이 안 되는 감정이에요. 고추를 첫 수확해서 출고하고서 이 설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음반 같은 거 열심히 녹음해놓고 앨범이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농산물 가격 정말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문호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듣겠습니다. 이 생상의 첼로 협주곡도 전악장이 이렇게 아타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단악장 형식이라서 1악장 끝이 조금 이상하게 끝나네 하는 느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주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까메뉴생상 수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오프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보내드렸습니다.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2번 준비했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곡이지만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된 음원 준비했는데요.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고 정직한 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정직함을 놓아버렸던 그 순간을 우리는 아프게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우러러보며 어두운 데서도 빛을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진실하신 주 성령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요한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미가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끄러운 우리 허물도 주님께서 품어주실까요? 인애를 기뻐하시는 주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광나루 남성 중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유창환의 음성으로 그 자비하신 주님, 박미자의 찬양으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직 변함없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과 함께 꿈쟁이님께서 정해주신 자비하신 예수여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록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언제라도 게임의 감사함을 아는 이곳을 좋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시다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교회 주향한 성가대의 찬양이고요. 남국님께서 신청하신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모두 우산 잘 챙기시고 한 달도 은혜를 향해 찬양합니다. 모두 비 피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예감님께서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율마님,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기 원합니다. 또 태사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굿집뽕님, 딸의 출산을 앞두고 감사드립니다. 10년 만에 손녀로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직 출산 전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미리 축하를 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으로 오신 파란하늘님, 믿음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참 힘들었는데 큰 은혜와 위로가 된다고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나는 왕눈이다님, 오늘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남편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보혈을 지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남편께서 잘 회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신라 류기림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보혈을 지나. 이어서 예람 워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나는 예수 따라가는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1부의 끝곡 준비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미경의 찬양 2부 첫 곡이고요. 김대환의 곡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어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3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이 민망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 라함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어머니가 고통 중에 생명을 낳는 모성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에서 나오는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과 측은히 여기심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여러 병자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을 때 용서와 구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물론이고 일상의 삶에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목희님께서 남궁송옥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노삽창단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어서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었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승일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랜만에 글 올려주셨네요. 초이스님, 수한테크 힘내자님. 수한테크 힘내자님은 아들 수한이가 대학생이 되어 1학기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기관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내주셨고요. 내년에는 군대 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해주시네요. 그리고 서연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를 알람으로 눈을 떴습니다. 새벽기도 가야 하는데 잠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려주시는 말씀에 벌떡 일어나 교회로 발걸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유방암, 항암 치료 중이시죠. 부작용이 불면증이라고 하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잠, 꿀잠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삼일절님께서는 방사선 8회차 치료를 오늘 받으신다고, 주일 지키게 해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니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치료 잘 받고 잘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니님께서는 친정엄마와 나눈 이야기와 찬양이 생각나서 부탁드려봅니다. 우리 가정이 참 힘들었을 때 모두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위로받았던 때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임을 부탁합니다. 이어서 김형미의 찬양으로 요게벳의 노래 함께하죠.

어둠이나 침대 및 괴물 같은 존재를 향한 두려움처럼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은 크면서 마땅히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외로움은 목마름, 추위, 배고픔과 같다.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과 외로움의 세상이 된 지금, 외로움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태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연대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제러미 노벨의 외로움 벗어나기 프로젝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외로움과 아픔이 언제 끝날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꽃마리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김상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로사님께서 노총각 큰아이 홀례시키고 이제는 인생 숙제 하나 더 끝낸 것 같아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정말 간만에 새벽 산책 가며 한 송이 흰 백합화 청해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하고 보내셨어요. 이 곡은 가곡이기는 하지만 가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죠. 박순복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이 곡에 이어서 저는 실로암 샘물가에 핀 이 찬송도 저절로 떠오르던데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D장조는 1악장의 시작 부분의 바이올린 연주가 높고 맑은 종달새의 소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경쾌한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새벽길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안개 속에서는 누구나 막막하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걷히고 나면 우리가 걷던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었는가를 그제야 깨닫게 되죠.

마음의 안개 속을 헤매느라 내가 어디쯤 왔는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불안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겠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계셨고 덕분에 무사히 금요일까지 왔다는 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아침을 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충실 사이버대에서
1: 수 실력자
0: 나의 꿈을 수 실력 발휘 쏴
1: 수 실력자
0: 내 실력이 수 실전으로 쏴
1: 쏴 쏴 숭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예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이번 주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예감님, 들풀님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막막할 때 눈 감고 고개를 숙여 주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 음성 듣기에 집중합니다. 조금씩 여시는 길을 봅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0008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매일 들으면서 아침 운동하는데 오늘부터는 알람 설정 해놓으니까 아주 좋다고. 좋아요. 레인보우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주주맘님, 남양주 마석 안개가 자욱합니다. 김영호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이곳 목동 삼동은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예, 이제 전국이 장마권의 영향 아래 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대비 조심히 잘 하시고요. 이번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김주연님께서 I know who my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셨는데 준비하는 동안 박운성님 주신 노래 Once it was the blessing,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중국 선양입니다. 옆자리님하고 어제 왔어요. 미나님 목소리와 음악으로 선양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 5149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짝꿍이랑 여행 가셨습니까? 레인보우 선명하게 우리나라에서 들을 때랑 똑같이 잘 들리죠?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곡들입니다. 요셉의 꿈님은, 어이고, 출장 가시네요. 금요일인데 가시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본격적인 일정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태국 출장 들어갈 준비하며 들으신답니다. 또 8664번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교회에서는 라이프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 드디어 오늘과 내일은 엔카운터를 진행합니다. 교회만 출석했고 그것도 고꾸라지면 주님을 부정하던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진짜 어른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예,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앙훈련 프로그램인가 봐요. 라이프 클래스. 너무 멋진데요. 어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8664님을 응원하면서 옥상 딸기님의 신청곡을 나누죠.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구약시대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으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으나 직접 마주하지도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해 듣습니다. 이에 무시당했다고 여겨 분노하며 다메섹으로 돌아가려 하는 순간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진언했고 그대로 행한 나아만은 한센병에서 나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아만에게서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아냈죠. 그 탐욕과 거짓의 죄로 한센병 환자가 됐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른다는 저주까지 받습니다.

신앙 훈련과 성경 지식이 아무리 철저해도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송해도 순간의 탐심으로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신앙의 외형보다 양심을 깨끗하게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빛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양심을 훈련하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장지연 님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어 버전도 있을까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할 때 연주하던 음악인데 요즘 계속 맴돈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예, 영화 타이타닉에 삽입된 연주곡 OST 들려드린 후에 펫분이 부른 Near Oh My God, 내 주를 가까이였습니다. 7월의 셋째 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제가 있는 곳은 잔뜩 흐려있고요. 지금이 6시 45분인데 한 저녁 8시 같은 창밖의 느낌. 그리고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진 CC 와이넌즈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은 아침 산책 중이신 147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아내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함께 여행 중인데요. 오늘 아침은 연변에서 듣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들으니까 지난 세월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신 별가족님. 작은 청년님은 일본 계시네요. 오사카 아침은 고즈넉하고요. 오사카성 주변의 녹색 생명이 싱그럽습니다. 이곳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님의 음색은 곱고 청아하네요. 멋진 자연섭리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은 청년님. 아유, 이 시간에 주인님은 작은 청년님이시고 여러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아주 좋은 벗의 관계. 맞죠? 제임스 테일러, You've Got a Friend. 금요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입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0: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1: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0: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2: 잘 만들었다 몽젤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벌은 꽃이 없는 곳을 오래 맴돌지 않죠. 들판에서 벌들이 한 방향으로 부지런히 날아간다면 그 끝에는 꽃과 물이 있다는 뜻이래요. 자연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신호로 희망을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 일상에도 희망의 징조는 곳곳에 숨어 있어요. 반가운 연락 한 통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 있고, 오늘이 어제보다 좀 더 편안하다면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죠.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우린 분명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나치기 쉬운 희망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희망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기야 여기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0: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들으셨어요. 저도 요즘은 큰 결과보다는 그냥 조금 나아졌다 이런 신호를 더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발견한 좋은 신호, 좋은 변화는 밤에 자다가 한 두세 번씩 깨요. 깰 때마다 불안하니까 시간을 계속 확인하거든요. 핸드폰을 켜고 불을 켜고 몇 시인가 하는데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새소리. 창을 활짝 열고 자는데 새소리가 안 난다. 밤에 자다가 문득 깼는데 새소리가 안 난다 하면 한 2시나 3시인 거예요. 더 자도 돼. 새소리가 난다. 새가 예쁘게 지저귀고 있다 하면 아, 한 5시쯤 됐구나. 알람 안 울려도 일어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새소리로 시간을 가늠하고 있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싶어요. 일상의 작은 희망의 징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702님이 헐 그럼 어떡해요. 스튜디오에 주디 때문에 늘 벌이 날아다니겠는데? 그 있잖아요. 양봉장에서 쓰는 망사 같은 거. 그런 거 누가 저 좀 사주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귀

0: 3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마이클 런스트락, Paint My Love, 그 전에 가레스 게이츠, Listen to My Heart. 이 곡은 290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6328님, 이사한 지 2년 됐어요. 저도 주택 살거든요. 새소리에 일어나요. 작은 텃밭도 있고요. 창문 열면 꽃향기도 날아와요. 남편은 지대가 높다고 불만이지만요. 지대가 높으면 분명히 좀 불편한 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새소리, 텃밭, 꽃향기 이거면은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그러신다 남편분. 근데 저는 주택은 아니에요. 전 아파트인데 그래도 새소리 들으면서 물론 깜깜한 새벽이지만 일어나면 훨씬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8호 이사님, 처음엔 팀장님의 행동,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상처받으라고 한 말에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쳐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변화네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셨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나를 내가 믿어주는 그 상태로 바뀌셨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와중에 팀장님은 정말 나쁘다. 일부러 상처받으라고 말할 필요는 뭐가 있을까요? 7시 19분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0: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괌에서 태풍이 시작됐다던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1: 네, 어제 제9호 태풍 바비가 발생해서 당분간은 계속 서진을 하겠고요. 다음 주가 돼서야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장마에 태풍까지는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금요일인 오늘 아침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체 전선도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 전남 남부, 주말인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충청남부 지역까지 장맛비가 점점 더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50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전남 남부,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20에서 80mm 안팎의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원주 광주 대구 29도의 분포로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23도, 부산 22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쉐릴 린 Got to be real. 539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팝송 속에서 너무 어려워. Got to be real.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 0337님 신청곡이었고요. 안 좋아하는 여행자님이 돌고래 소리 들으니까 바다 가고 싶으시다고. 아, 이렇게 또 바다로 여름에는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아비가일님, 주디 어쩜 이렇게 매일 선곡을 잘할까? 너무 신나네요. 마음의 걱정 다 내려놓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 선곡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CBS의 에이스 아시죠? 7시는 다 에이스들이 한다고 정민아 에이스 아나운서 얘기했었잖아요. CBS 에이스 PD 손명회 PD가 자나깨나 선곡 생각으로 이렇게 멋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 있는 날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이 있어요. 세 곡 중에서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고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는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레인보우 앱이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추첨해서 커피 선물 드립니다. BJ 토마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8401님 신청곡이에요.

진 켈리 Singing in the Rain. 8574님, 출근길 차창 밖으로 비가 세게 때려서 공짜 세차하고 갑니다. 안나님, 신논현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장마의 특징이래요.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비가 확 내리는 거. 신논현 근처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별일 없이 무사히 출근하셔야 될 텐데요.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한 곡씩 음악을 걸치고 기분을 코디해 보아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가 당신의 스타일이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일주일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잔잔한 위로곡, 응원곡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저의 코디송은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었고요. 이어진 노래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 1534님 그래도 괜찮아 우린 빛날 테니까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인스타 아이디로 경616님도 역시 버터플라이 청해 주셨어요. 이래도 저래도 힘차게 살아내기를 바라며 모두의 응원곡으로 신청합니다. 1256님 추천해 주신 진주의 난 괜찮아도 아주 힘이 나는 노래였는데 다음에 같이 듣도록 할게요. 오늘 주디와 음악 코디 청취자 코디송으로 선택된 1534 경616님께는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인스타그램에도 오늘의 코디송 미리 올려드리고 있어요. 인스타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CBSFMYOU 검색하셔서 팔로우 해주세요. 제임스 아서 앤 마리 Rewrite the Stars. You know.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투츠 틸레망의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들으면서 불금이라 설렘 코너 있는 2부로 갑니다.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 플러셀러스.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구스 플러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0: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서울 잠실 개표소에 들어가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에 밀봉돼 있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7.89% 급락하며 7,648.09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메타가 남는 GPU를 빌려주고 돈을 벌겠다는 소식에 AI 반도체 수요 감소가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9.06%, SK하이닉스는 14.57% 폭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이틀 연속 하락한 반면 필수 소비재와 제약 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팀 내 불화설을 부인하며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한 이유는 전술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은 홍 전 감독이 최악은 아니었다며 노력에 대해 칭찬도 해달라고 감쌌습니다. 전 세계적인 디스코 열풍을 이끌었던 그룹 빌리지 피플의 리드싱어 빅터 윌리스가 향년 74세 나이로 지난 6월 30일 별세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9도까지 오르며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0: 7월 3일 금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2부 첫 곡은 빌리지 피플의 YMCA였어요. 빌리지 피플의 리드싱어 빅터 윌리스가 향년 7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 뉴스콕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밝은 음악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또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아티스트에게도 팬들에게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기억될 빅터 윌리스 이제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는 오늘의 설렘송 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투표하고 그 이유를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불금이라 설렘.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드림오이님입니다. 제 인생 드라마와 함께 설렘을 안겨준 OST들 골라봤어요. 역시 좋은 드라마에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노래가 함께하더라고요. 첫 번째 노래는 미생 OST 이승열의 나라인데요. 직장인들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드라마죠. 저는 특히 장글의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많이 했어요. 바둑을 그만두고 낯선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 아팠거든요. 특히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라는 대사는 오래도록 마음에 새겨두고 싶은 명대사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나의 아저씨 OST 손디아의 어른.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는 아저씨 삼형제와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온 계약직 직원 이지안이 서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는 제게 아픈 손가락 같은 작품이라 볼 때마다 눈물샘이 터집니다. OST까지 더해지면 감정이 더 깊어져서 한동안 여운에서 벗어나기 힘들더라고요. 세 번째 노래는 선제 업고 튀어의 OST 이클립스의 소나기. 주변에서 다들 선업튀 선업튀 할 때마다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는데 드디어 최근에 정주행했어요. 정말 잠자고 있던 제 연애세포를 깨워준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남편과 동갑이고 한 4년 정도 연애를 했던 터라 드라마 보면서 연애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편 머리에 내려앉은 하얀 서리마저 괜히 짠하고 애틋하게 느껴졌답니다.

불금이라 설렘, 드림 오이님의 설렘송 세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드라마 미생 OST 중에서 이승열의 나라, 나의 아저씨 OST, 손디아의 어른, 선제업고 튀어 OST, 이클립스의 소나기 들으셨고요. 유솜님, 드라마 미생 너무 재밌어서 다섯 번 봤어요. OST 오랜만에 들으니까 미생 또 보고 싶다. 마음이 짠한 드라마입니다. 순이님은 금요일인데 반차라 기분이 좋아서 나라로 투표합니다. 네, 이유 좋아요. 따시개님, 어른 투표하셨습니다. 가슴 먹먹하게 봤던 나의 아저씨. 한 번 보고 나면 끝인 제 성격에 이 드라마는 몇 번을 더 봤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나의 아저씨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햇살 바람 나무 향기님, 쓰담쓰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손디아의 어른, 들을수록 더 좋아요. 2598님, 이루어질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중년인 저도 드라마 보는 내내 설렜던 기억이 있어서 이클립스의 소나기 투표합니다. 희찬다연님은 비가 오니까 소나기 이렇게 투표해 주셨습니다. 세 곡 듣는 동안 투표 마무리했고요. 우와! 우와! 오, 저의 예상과는 빗나간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이클립스의 소나기! 무려 44.4%의 투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손디아의 어른 38.4%, 그리고 이승열의 나라가 17.2%로 3위 차지했습니다. 와, 소나기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네요. 전 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연애 드라마를 봐도 이제 더 이상 설레지 않거든요.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선제업고 튀어. 저도 설레게 할 수 있는지. 자, 투표 참여해 주시고 설레는 이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오늘 설렘송 사연 주인공인 드림오이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드림오이님께서 주디는 어떤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인지 살짝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나의 아저씨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최근에 나의 아저씨의 작가인 박혜영 작가가 모자무사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또 썼어요. 전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거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정말 강추입니다. 같이 막 모여서 막 밤새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모자무사. 자,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8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9085님께서 여기 하남인데 하늘이 뚫린 것 같아요 하셨어요. 우산 잘 챙겨서 나오셨겠죠? 더 웨더걸스의 It's Raining Man 청하셨어요.

0: got news for you.
1: You better listen.

출근하면서 듣는 음악들이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도 모두 힘내보아요. 구서방님과 함께 라디오 헤드의 크립 7594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8012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리키 마틴의 She Bangs 7961님 청해 주셨고요. 테니스장님이 축축한 분위기 날려주는 노래라고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서희님도 출근길 신나는 음악으로 즐겁게 출근합니다. 힘이 팍팍 납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4607님, 안양 5회 1번 버스에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방송이 나오고 있다고 제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5739님은 오늘부터 6시 첫 출근했습니다. 긴장돼서 2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하셨는데, 와, 출근 첫날에도 라디오를 켜셨군요. 긴장 속에 여유 한 조각 챙기실 수 있는 그 내공, 5739님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캘럼 스콧 피처링 리오나 루이스 You are the reason 5802님 신청곡이에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모조의 레이디 5335님과 함께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3: 잘 만들었다, 몽젤.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